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구간 흐름이 좋은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까지

한신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평소의 월요일이라면 지금쯤 하루가 한참 시작됐을 시간인데요.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도 천천히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쉬고 있는데도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뭐든 살짝 아쉬울 때가 제일 좋다지만 막상 아쉬움이 나오면 그게 또 쉽게 가시 않습니다. 딱 한 입만 더, 딱 한 돈만 더, 그리고 딱 하루만 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말이 제일 간절합니다. 아, 정말 딱 하루만 더 쉬면 좋을 텐데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10월 5일 월요일 첫 곡 송창식 선배님의 푸르른 날로 문을 엽니다. 멋져요 이 곡. 막 부르고 나면 웅장해지죠. 근데 그 사실 아세요? 이 푸르른 날이 1절이라고 하죠. 1절 마치고 2절 넘어갈 때 잠깐 텀이 있습니다. 어? 뭐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1절을 만들고 난데 너무 짧더래요. 그래서 1절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절을 마치고 아주 잠깐 텀이 있고 그대로 다시 1절을 2절처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참 이상하죠. 지금 아침밥 먹으면서도 이 점심엔 뭐 먹지?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는요. 아, 또 저녁엔 뭐 먹지? 미리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나면은 내일 아침은 뭘 먹어야 하나? 아니죠. 오늘 점심을 현우 PD랑 먹고 나서 내일 점심은 또 뭘 먹어야죠.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연휴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 벌써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에 마음이 먼저 바빠지죠. 그런데 오늘 하루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내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었던 거 하나씩 하면서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금요일이면 또 쉬잖아요. 오늘은 그냥 오늘만 생각하죠. 함천의 폭송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오늘 출연합니다. 어떻게요? 음악으로.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들으신 곡목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TBS 라디오 함춘의 복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 혹은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요,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로 많이 소통들 하시죠. 함춘호 검색만 해보세요.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 오셔서 선곡표도 보시고요. 그리고 사진, 공연 정보 등등 다양한 뒷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도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팩토르 가정용 망치.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 시내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차가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국제평화마라톤 행사로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서울의료원 교차로 구간 양방면이 오늘 자정부터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2km 구간 정체고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사고가 있었던 감곡 일대로 4km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유계소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준 별명이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땐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2: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봉은교 쪽으로는 국제평화마라톤 행사로 양방면 전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코엑스 구간 하위차로도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수월하던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내터널과 새마을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로 북수원 부근 1,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마곡터널 한 1차로에서도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양분기점 일대와 내린천 휴게소 부근,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

0: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6: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7: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6: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9: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서울의료원 교차로 구간은 국제평화마라톤 행사 때문에 양방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로 현재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상태고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코엑스 쪽으로 하위차로도 부분 통제 중이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월하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송악에서 행담대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와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밀립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 광주 쪽으로는 흥천이포 일대와 광주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양분기점 일대와 내린천휴게소 부근, 더 가서는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슬슬 주목받는 곳이 있죠. 바로 붕세권입니다. 집 앞 골목에서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바로 살 수 있는 곳. 이제는 붕세권 앱으로도 붕어빵 파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세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슬리퍼만 끌고 마트를 갈 수 있는 슬세권, 푸른 숲을 곁에 둔 숲세권도 인기를 얻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생활권을 가장 원하시나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오늘도 힘차게 문 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 샵 0951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코너 머니 특별시 재난 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시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붕세권, 숲세권, 병세권 이런 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두 분은 어떤 생활권에 살고 싶으세요?
0: 굳이 이제 하나를 좀 고르자면 지금은 숲세권인 것 같습니다.
2: 아, 숲세권.
0: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역세권이나 편의시설 좀 많은 데를 좀 선호했었는데 네.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공원이나 산책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2: 아, 이게 또 네, 나이 때문에
0: 좀 쾌적한 한계에 사는 게 좀 더 네.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 하나 팀장님은요?
1: 저는요, 지금 대구에 유명한 학세권에 살고 있거든요.
2: 아.
1: 학원이랑 학원, 네. 네, 학원이랑 이제 학교 많은 학세권에 사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게 목표예요.
2: 아, 벗어나는 게 목표다.
1: 네, 네, 너무 10시만 되면 네.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넓은 8차선 도로가 네. 마비가 돼요.
2: 알죠, 알죠.
1: 네, 다 픽업하러 와서. 네. 근데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볼 때마다. 뭐 우리 애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거기를 좀 벗어나고 싶네요, 일단.
2: 벗어나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1: 숲세권으로 가야죠. 나이가 있으니까.
2: 역시 나이 들면 숲세권. 숲세권으로. 네. 사실 저도 숲세권 살고 싶은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좀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원하는 세권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2: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우리가 돈을 벌어다 주는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자, 귀 쫑긋하면서 원하시는 세권 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의 경제 고민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용인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참 공기 좋은 곳 많은데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준비한 보험, 내 노후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중복은 없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가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40대 여성분의 사연을 통해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살리는 점검 기준, 그리고 가성비 보험 준비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죠. 자,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에게 짐이 되지는 말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혹시 제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를 대비해 보험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아들이 또래보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다. 가끔은 그 모습이 애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주말 모처럼 아들과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0: 엄마, 나 대학교 들어가면 알바할게. 그래서 엄마 용돈도 줄 거야. 엄마도 그때는 일 좀 줄여. 맨날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나 좀 걱정돼.
1: 왜? 예쁜 엄마 누가 데려갈까 봐 불안하니? 걱정 마. 엄마 일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는 우리 아들 건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
0: 엄마 건강을 잘 챙겨야지. 제 건강은 걱정 마세요. 나 건강한 대신에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 보고도 뭐라 할 게 없기에요. 절대.
1: 야, 성적도 건강해야지.
2: 네, 저희 아들 정말 건강합니다. 근데 너무 건강만 합니다. 성적은 그렇지가 않네요. 몇 년 있으면 성인이 되지만 제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이런 아들에게 혹시라도 엄마 건강 문제로 패기치지 않으려고 보험을 잘 챙겨뒀습니다. 지인 중 보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추천받은 대로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 어느새 보험이 꽤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머니특별시를 듣고 보험도 중간중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도 일을 조금 줄이고 제 노후 준비도 시작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 과연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하나 팀장님 혹시 자식 생각하면서 너무 감정이입을 하신 게 아닐까?
1: 야해서 네. 너무... 어제 그대로 했던 말이라 가지고 네.
2: 아니 나오네요. 대본이 네. 원래 아들아였거든요. 네. 갑자기 야가 튀어나왔어요. 네, 아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 이렇게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보험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과연 제대로 준비한 건지 점검 받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땠나요?
0: 네,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라고 느꼈는데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본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절대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보험도 그 마음을 하나씩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본인이 매달 보험료를 정확히 얼마 내는지 모르고 계셨거든요. 네. 여러 보험사에서 자동이체 되다 보니까 한 뭐 50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2: 50만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가고 있었나요?
0: 네, 전부 확인해 보니까 사연자분 혼자 가입한 보험이 총 9건이었고요. 월 보험료는 50만 원을 훌쩍 넘긴 71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그래도 이 중에 30만 원 정도는 저축이라 나중에 돌려받은 돈이라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70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전부 보장성은 아니었고 저축성 보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1: 네네. 확인해보니까 월 18만 원대의 종신보험하고 13만 원 정도의 간병보험을 이게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셨는데요. 네. 두 상품 모두 일정 기간 유지하고 나면 해지 환급금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목적은 보장을 위한 보험이었죠.
2: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매달 31만 원 정도를 나는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던 거네요.
0: 맞습니다. 물론 보험에도 해지 환급금이 쌓일 수도 있고 상품에 따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노후 생활비를 만들기 위한 저축이나 연금 준비는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나중에 원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만 듣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언제 해지해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2: 그러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보험료를 매달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보험은 어떤 상품인지 그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로 내가 답하기 어렵다 이러면 한 번쯤은 보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개수보다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고 그 돈이 또 어떤 목적으로 보험료를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2: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자님의 보장 내용은 어땠나요? 이 보험을 많이 가입한 만큼 9개라고 하셨는데 든든하게 좀 준비가 돼 있었나요?
0: 아쉽게도 이쪽에서도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사연자분은 암보험도 있었고 뇌나 심장 관련 진단비도 있었고 실손보험도 있었는데요. 본인은 나는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했으니까 큰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니까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효율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2: 보험이 9건이나 됐고 뭐 70만 원 넘게 내고 있었는데 효율이 떨어졌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1: 네. 이 보험 개수와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건 이거는 뭐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진단비가 여러 보험에 나눠 있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일부 보험은 갱신형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낼 수 있지만 앞으로 갱신될 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장을 유지하는데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단점이 있죠.
2: 사연자분은 또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준비했던 보험인데 정작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아들에게 의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사연자분께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네. 지금 70만 원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으세요라고 여쭤봤는데요. 그건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40, 50대 분들이 보험을 점검할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까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1: 특히 갱신형 보험은요. 현재 보험료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갱신 시점에 연령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네. 위험률, 위험 보험료를 봐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진다면 정해진 기간 납입이 끝나는 보험과 달리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기가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근데 또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갱신형 보험을 무작정 또 정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먼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 보험에는 지금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같은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좋은 보장이 있을 수도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보험료만 보고 무작정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그럼 우리 사연자분은 보험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네, 일단 기존 실손보험은요, 현재 보험료와 의료 이용 상황 등을 함께 보고 일단 봐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네. 오래전에 가입한 보장 가운데에서도 현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슷한 보장이 중복되어 있거나 현재 사연자분에게 우선순위가 낮다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로 했어요.
2: 네. 근데 이렇게 보험료를 줄이려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면 막상 큰 병에 걸렸을 때 혹시나 보장이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거든요.
0: 네,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 보험료만 줄이는 게 보장 정금은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합니다.
2: 네.
0: 사연자분 보험의 특징을 보면 암이나 뇌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큰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목돈을 지급하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 그렇죠. 이 진단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1: 네, 물론 뭐 진단비는 중요하거든요.
2: 네.
1: 근데 다만 진단비는 보통 약관에서 정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장이고요.
2: 네.
1: 근데 실제적으로 실제 치료비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 네.
1: 그래서 기존 진단비는 일단 살리면서 실제 치료 과정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까지 같이 확인을 해본 겁니다.
0: 네, 특히 암이나 뇌심장 질환은 치료 방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실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요.
2: 네.
0: 그래서 사연자분도 무조건 진단비 금액을 더 높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실손과 기존 보험에서 어떤 치료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을 조금만 해드렸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결과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돈 중요하잖아요.
1: 네. 우선 우리 사연자분이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보험이 두 건 있었잖아요.
2: 네.
1: 노후 준비 목적하고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별도로 정리를 하시기를 권유해드렸고요.
2: 네.
1: 건강보장과 관련해서는 월 40만 원 정도 부담하시던 보험료가 월 약 29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이번 상담은 단순히 월 보험료 10만 원을 줄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큰 차이는
2: 네.
0: 앞으로 내야 할 총 보험료였는데요. 기존 보험을 살펴보니까 갱신형 보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 네.
0: 지금은 낼 만한 보험료였지만 60대, 뭐 70대 그 이후가 돼서도 보장을 유지하려면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1만 원이다라고 하면 크게는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뭐 사연자분이 지금 50대 초반이셨거든요.
2: 네.
1: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갱신형 보험료가 앞으로 단 한 번도 안 오른다고 정말 한 번도 안 오른다고 이 금액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도 90세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가 1억을 훌쩍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2: 네.
1: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갱신형 보험은 또 갱신될 때 보험료가 훨씬 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
2: 그쵸.
1: 부담은 더 커진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보험은 이번 달 보험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몇 살까지 총 얼마를 더 낼 것인가까지 같이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보험 중에서 지켜야 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실손을 제외한 주요 보장은 20년납 비갱신형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을 만들어드렸습니다.
2: 그러면 월 11만 원 줄인 것보다 은퇴 후까지 이어질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게 또 훨씬 큰 변화였던 거네요.
1: 맞습니다. 예, 단순 계산으로 비교를 해도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수천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2: 네.
1: 특히 기존 갱신형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거가 지금 수천만 원이에요.
2: 네.
1: 근데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월 보험료 조금 줄였다. 이거보다는 은퇴 이후에 보험료를 크게 낮췄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2: 맞아요. 은퇴 이후의 부담을 줄여야 또 아들에게도 부담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이 또 부실해지면 안 되잖아요.

0: 우리가 또 보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나요?
1: 네, 기존 보험은 암 내 심장 질환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 잘 준비된 진단비는 일단 최대한 살려드렸고요.
0: 네.
1: 대신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부족한 보장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네.
2: 네, 특히 암 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혹여나 비급여 비용 부담이 크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일단 진단비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 실손에서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암 내 심장 관련해서 치료 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비급여에 관련된 치료비를 함께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드렸어요.
0: 이래서 보험도 정말 중간중간 전문가를 만나서 점검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필요한 보장은 보완하면서 월 보험료는 낮추고 갱신형 비중까지 줄여서 앞으로의 부담도 덜어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저는 이번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사연자분이 처음 보험을 많이 준비했던 이유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70세, 80세가 돼서도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면 그 보험료 자체가 결국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압박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사연 주신 청취자분도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네, 우리 사연자분 마음이 저도 이해는 되는데 보험금을 많이 준비해두면 아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평생 내야 되는 보험료도 생각을 했어야 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2: 그 말씀이 이번 상담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매달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아는데 이걸 몇 살까지 내야 하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내 보험 중에 갱신형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1: 네, 그런 분들은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납입해야 할 총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특히 40대, 50대라면 지금 소득으로 낼 수 있느냐보다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0: 네, 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보험을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지만 과연 제대로 준비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우리 싱글맘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매달 보험료는 71만 8천 원이나 내고 있었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비슷한 보장은 겹쳐있고 정작 필요한 치료비 보장은 부족했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기존의 좋은 보장은 살리고 부족한 치료비는 보완하면서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리해 월 보험료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총 보험료 부담까지 낮춰드렸는데요. 보험은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갖추고 노후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갱신형 보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 몇 살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대로 보장 분석 받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다비치 모르시나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반대기 반대기 빤빤 대기 대기
1: 유통 반대기
0: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1: 반대기 반대기 빤빤 대기 대기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6727님의 문자인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나중에 세금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다 보니 비과세 한도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품이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연금이고 일반적인 비과세 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 연금보험에 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1: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1: 지금부터 이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일반적인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 네, 일단 대표적으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데요.
0: 네.
2: 2017년 4월 이후 계약을 하신 건 기준으로 계약자 한 명당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일단 있고요.
0: 네.
2: 이렇게 월납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라는 별도의 비과세 요건은 있습니다.
0: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주세요.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이라면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각각 15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저도 이 보험 프로그램을 좀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각각 받을 수 있다. 저는 X 하겠습니다.
1: 오, 대단하신데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신데, 아, 진짜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 월 150만 원 요건은
0: 네.
1: 보험회사마다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0: 네.
1: 계약자 기준으로 그 해당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률 합산해서 판단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0: 네.
1: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저 근데 칭찬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 대단하신데요.
0: 아, 대단하신데 좀
1: 너무 대단하신데요?
0: 너무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1: 너무 대단하신데요?
0: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1: 나아졌어요?
0: 네. 자, 그러면 여러 개를 가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과세 요건에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2: 네, 그렇죠. 뭐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보험도 있고 또 최근에 추가한 보험도 있다. 이러면은 계약 시기나 납입 방식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뭐 내 보험은 연금보험이니까 당연히 비과세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입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지 따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런데 이 문자 주신 6727님이 이런 한도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보험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런 연금보험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바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그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월 150만 원이나 그 보험료 합계액 1억 원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2: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한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0: 네.
2: 한도 없이 아무렇게나 가입을 해도 뭐 무조건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안 되고 대신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일단 지급받아야 되고요.
0: 네.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입 등을 지급받지 않는 세법에서 정한 종신형 연금보험을 이 요건이 충족해야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한도가 다른 대신에 55세 이후부터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네. 일반적인 연금 보험은 나중에 목돈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 반면에 이런 종신형 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노후에 평생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0: 그러면 만약에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뭐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오래 산다.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속?
1: 네. 가입한 상품의 연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신연금형의 기본적인 특징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0: 네.
1: 그래서 오래 살수록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장수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노후에 평생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 이 의미가 더 크겠네요.
1: 맞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0: 네.
1: 비과세만 보고 연금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노후에는 자산이 얼마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매달 얼마가 통장으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통해서 평생 들어오는 이 현금

0: 현금으로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러면 평생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요건까지 갖출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2: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1: 네.
2: 종신형 연금은 장점은 분명해요. 근데 대신 지금 활용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내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뭐 연금을 일정 기간만 집중해서 또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연금은 결국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네요.
0: 맞습니다. 특히 50대 분들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면 국민연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퇴직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기존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몇 살부터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걸 다 더했는데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 후에 월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존 연금을 다 합쳐도 한 2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0: 네, 바로 그건데요. 저는 연금을 상담을 할 때 상품부터 보는 것보다는 그 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1: 네.
0: 150만 원이 부족하다면 그 돈을 20년, 뭐 30년 동안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인지가 진짜 노후 준비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연금은 가입하는 것보다 받는 방법 선택도 중요한데요.
1: 네.
2: 같은 노후 자금이라도 어떤 계좌에서 먼저 받고 어떤 연금은 뒤로 미루고 어떤 돈은 평생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미 연금보험을 뭐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로 가입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기존 연금부터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죠.
0: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전에 가입한 연금 중에는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 계약의 연금 개시 나이, 예상 연금액,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 마지막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1: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내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제대로 확인해 봐야지 하고 막상 보험증권에 딱 열어봤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 작고 빼곡한 글자들을 보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단 말이죠.
2: 그렇죠. 뭐 하얀 거 종이고 검은 거 글씨로다 하게 되는데
1: 네.
2: 그래서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1: 네. 세 가지 좋습니다.
2: 네. 나는 몇 살 때부터 받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 받는지 그리고 몇 살 때부터 받는 연금인지 여기에 일단 내가 가입한 연금이 세제 요건을 적용받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0: 네, 실제 상담도 똑같은데요.
1: 네.
0: 연금 보험료는 10년, 20년씩 잘 내고 계시는데 정작 그래서 65세부터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 돈을 내고 있는데 내가 받을 돈을 모른다는 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연금증권 한번 꺼내 보셔야겠습니다. 내 연금이 비과세 요건에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몇
2: 살고요. 네. 은퇴 후에 정말 내가 얼마나 생활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하고 퇴직연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계산부터 해보시고요. 그다음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금액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상품을 찾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모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릅니다. 특히 종신형 연금은 일반적인 월납 한도만 볼 게 아니라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이 별도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연금으로 은퇴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돈을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평생 부족하지 않은지를 함께 보셔야 하고요. 연금은 가입할 때보다 받을 때가 훨씬 중요한 상품입니다.
1: 맞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연금보험이 있는데 얼마 받을지 모르겠다. 내 연금이 어떤 비과세 요건에 적용

받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내 노후 생활비가 충분한지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네, 노래 한곡 듣고 오시죠. 임영웅입니다. 무지개.

0: 민원 하나 더 만나볼게요. 6598님께서 노후 준비를 위해 변액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10년 정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IRP가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변액 보험과 IRP는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1: 네, 변액보험과 IRP는 대표적으로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고요.
0: 아, 그렇죠.
1: 변액보험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네. 장기간 유지를 하게 되면 보험 차익,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절세가 우선이면은 IRP, 장기적인 비과세와 연금 활용이 목적이라면 변액보험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팀장님은 혹시 선택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1: 저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네. 변액보험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43님 사연인데요. 요즘 또 8% 보장을 내세운 연금보험이 있던데요. 조건은 괜찮아 보이는데 큰 보험회사가 아니라 조금 망설여집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연금 상품도 믿고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가입 전에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2: 일단은요, 연 단위 8% 이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 네. 이 상품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8%라는 이 금액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네. 실제 연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얼마를 지급받는지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먼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연금보험회사가 뭐 작은 회사라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은 지금 8%를 보증하는 회사가 은행 계열사인 것 같고요. 네. 그 회사 연금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조금은 뭐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회사 규모보다는 뭐 보험금 지급 여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적용을 받는지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 8% 보장만 받고 어떤 곳인지 바로 아시는 거예요?
2: 그런 곳이 이제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상품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걸 네. 모르면 저희가 여기 와서 전문가라고 감히.
0: 좀 다르게 보입니다.
2: 네.
0: 정말
2: 네,
0: 전문가답습니다. 네. 8344님은 또 저는 57세 남성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들어놓은 한 뿅 생명. 아, 이건 저도 알 것 같네요. 네, 100세 연금보험 적립형 10년 보증형이 월납 20만원씩 10년 납부를 했는데 근데 이 보험이 대체 뭔가 해서요. 지인이 당시에 들어라 해서 들은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그냥 들으나 해서 들었는데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이제 그때는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0: 네.
1: 말씀하신 상품은 네. 보험료를 납입하고 적립해 두었다가 정해진 나이부터 연금으로 받는 연금보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0: 연금보험.
1: 네, 10년 보증형이라는 거는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10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은 남은 기간의 연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고요. 이미 10년 납입을 끝내셨다면 해지부터 하기보다는 현재 적립금이나 연금 개시 나이, 예상 연금액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분명 들긴 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잘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이 우리 문자 샵 0951, 50원이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또 상품에 대한 설명도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2537님도 또 민원 넣어주셨는데요. 저는 작년 말에 이거 요즘 유행하죠. 네. 호기심으로 마운자로 한 달치 처방받아 사용했고 이후에는 더 맞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방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이 사실은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요즘에 마운자로 이거 맞는 분들 많으셔서 궁금할 것 같아요.
2: 일단은 처방을 받고 사용을 했든 안 했든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0: 그렇죠.
2: 예, 일단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0: 네.
2: 이 처방받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2: 단순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뇨였을 수도 있고 이게 당뇨 치료제니까 그 원인이 일단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났다면 네. 따로 고지를 안 해도 된다. 일단은 30일 이상의 투약 그 30일 분량일 거예요. 한 달치니까.
0: 네.
2: 네, 30일 이상의 투약이나 뭐 약 복용했다 하면은 일단은 고지 대상이에요.
0: 네.
2: 그래서 고지를 하시는 게 좋고 뭐 고지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이제 조금의 할증에 붙은 간편 보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0: 네.
2: 무조건 보험은 고지 안 하는 것보다 고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거에 대해서 상품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웬만한 건 다 고지를 하는 걸 추천한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요즘 워낙 이런 약이 유행이니까 이게 또 부작용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좀 이렇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2: 부작용은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0: 맞으셨어요?
2: 네, 맞았는데 저는 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하고 이 네. 뭐 생업을 포기할 것인가 다이어트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까지 네. 갔기 때문에 생업은 지켜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할 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없고요. 일단은 뭐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가고 어떤 치료가 일어났다면 본인이 이제 가진 실손에 대해서 실손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0: 그렇군요. 아니, 저 지인분도 이거 맞다가 네. 뭐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네, 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좀 어쨌든 이런 거는 다 좀 잘 알아보고 건강에 맞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0: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 짚어주신다면요.
1: 네. 보험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네. 오늘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연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상품을 나한테 맞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윤하의 오르트 구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아나운서 김상아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까지 연휴라 나들이 갔다가 돌아가는 차량들로 일부 고속도로는 길게 밀리고 있고요. 서울 시내 도로는 행사로 통제된 곳이 있습니다.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봉은교 구간 양방면이 마라톤 행사로 인해서 통제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그 때문에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탄천일교 지나서 봉은교 쪽 진출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서양량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1km 정도 정체되고요. 이후 내린천휴게소 지날 때 8km 정도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4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행제 최강일구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엔 감기 말고 눈 건강도 조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환절기엔 눈이 시리고 뻑뻑해지면서 시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데요. 특히 요즘 사람들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하철이나 버스 걸을 때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니 눈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스마트폰을 멀리하리라 결심은 해보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길 가면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방 안에서 쉴 때도 잠시도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겠던데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틈만 나면 확인했던 그동안 심심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었다. 자, 이 가을 눈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은 끄고 심심함을 느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10월 5일 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우연이가 부릅니다. 줄게요.

0: 심심할 수 있는 자유를 뺏기고 있다. 이 말이 꽤 가슴에 와닿는데요. 심심한 자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 사이사이 심심할 틈도 좀 만들어주자고요. 심심할 자유, 뒹굴뒹굴할 수 있는 자유. 오늘까지는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3부 첫 곡입니다. 2670님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최희준이 부릅니다. 진곡의 신사.

최희준 씨의 진고개 신사. 진고개가 옛날에 명동을 뭐 진고개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참 노래 잘하시네요. 최희준 선생님. 실버들 힘든 싱어. 신한산 씨 노래 듣겠습니다. 통! 가슴이 통 비어할 때. 통!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직진을 태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등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의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국 씨 어서
1: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 힘들어요. 네? 왜 눈이 왜 퉁퉁 부었어? 아, 어떻게 울었어?
1: 피곤하네요. 아, 아니, 어제.
2: 아니, 아니, 좀 부었네, 얼굴이.
1: 왜 부었지?
2: 네. 아,
1: 잠을 많이 못 잤나?
2: 네. 네, 날이 좀 많이 선선해지죠.
1: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2: 그죠? 피곤하긴 네, 피곤해. 네, 네.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1: 네.
2: 어.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 어, 그러니까. 네? 네. 뭐지? 엄연한? 완연한?
2: 완연한.
1: 네네.
2: 완연한 가을 날씨?
1: 이제 가을이 시작되지 않나.
2: 아직까지는 뭐 완연하다고 할 수는 없고.
1: 아, 그래도 덥긴 더운데,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게 더운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습도가 없으니까.
2: 그렇지.
1: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2: 그렇죠. 하늘도 높고 말이죠.
1: 네.
2: 컨디션 빨리 좀 회복을 하시길 바라고. 네. 자, 지금 시작에 앞서서 요 앞에 그 문자 좀 소개 좀 해줘요, 여기.
1: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장사가 안 돼서 여러분들 짜증 많이 나시죠? 아, 저 엄청 나시잖아요, 지금. 예. 정말 진짜 막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막 갑질이, 진짜 말도 못 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 화나는 사연을, 아, 여기 샵051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아,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화를 좀 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코너니까요.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가 와야 저도 할 맛이 나고, 안 오면, 대신 화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샵051입니다. 샵051. 따라해봐요. 샵051!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도 있으니까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요. 그 아까 뭐 다 떨어졌다 그랬지? 아무튼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요. 예, 네. 네, 뭐 남은 거 드릴게요.
2: 아, 오란다 쓸 때.
1: 아, 오란다 그런 건 다 떨어졌으니까 네. 다른 거 드릴 테니까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자, 문자가 지금 없었는데, 아, 최욱 씨가 막 그 호통 찍으려니까, 7991님이 문자 보냈어. 최욱 씨, 저 대신에 중학교 2학년 따님한테 잔소리 좀 해주세요. 제발이지, 수건 쓴 것 좀 치우고, 머리카락도 좀 줍고, 화장품 정리도 좀 하고, 입은 옷은 제발이지, 정리 좀 하다. 이렇게 좀 화 좀 내주세요.
1: 치워! 야! 밥 치워! 방 이게 뭐야 이게 어? 네가 중이면 다야? 아무 사춘기가 뭐 벼슬이야? 누군 뭐 안 겪었어? 야! 갱년기가 이겨! 치워! 이게 무슨 돼지우리야 뭐 이게 무슨 방이야 이거 저거 안 치워 책상에 저거 휴지 치워 저거 어?
2: 아 리얼해
1: 이게 돼지야 사람이야 정말 진짜
2: 요.
1: 어? 야, 처먼 걸 네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2: 너 집에서 하던 거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아들 있잖아요, 아니, 아들.
1: 어?
2: 아들 중학생 됐나?
1: 예.
2: 아들.
1: 중1.
2: 오, 중1 아들 혼내는 것 같았고.
1: 7991님, 제 아들 좀 대신 화 좀 내주시면 안 돼요? 혼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 걔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2: 아,
1: 제가 지금 7991님도 오죽하면 네. 저한테 대신 화를 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2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중2가.
2: 사춘기 때.
1: 예,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애들이거든.
2: 에.
1: 예, 그건 뭐 아는데, 야, 네 방이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치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 좀 죄송해요. 아.
2: 5756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들어봐요, 좀. 아침에 전화 와서 받았는데요. 보험 사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보험 들으래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13일 날이 기일인데, 예? 13일이 언제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기재사 하는 날인 모양인데,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말로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1: 네.
2: 명절 다가오니 더 그립고 보고픈데, 부모님이.
1: 아, 진짜 그렇겠네, 진짜. 예. 저,

0: 아주 이상하신 분이네.
1: 보험사
0: 진짜,
1: 이제 콜센터에서 네. 마케팅 전화를 받으셨나
0: 봐요. 돌아가셨대잖아. 돌아가셨대잖아. 그걸 왜 안 믿어, 그거를? 야! 야! 똥인 조심히 가려서 해! 갓띠 얼마나 죽겠는데, 내일 모레 지금 길이다. 지금 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어서 이제 염장질라, 이씨! 야! 상황 봐가면서 여보라고!
1: 야! 라고 그러지 마.
0: 니가 인간이야! 뭐라 그래, 그러면?
1: 여보세요, 이렇게.
0: 뭘 여보세요야? 야!
1: 여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그렇지.
0: 여보세요!
1: 지금 순화해야 될 것 같아.
0: 대답해!
1: 영업하는 분들도 또 고생 많으시니까.
0: 아니, 영업하시는 분도 영업도 영업 나름이지 말이야, 어? 물론.
1: 돌아가셨다 그러면 믿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점잖게 갑시다. 예.
0: 돌아가셨으면 좀 믿어주세요.
1: 그죠? 예. 꼬리 내리는 거 봐. 최고의 장점이 이런 거라니까.
0: 본인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 뭐 하라는 것도 뭐 나보고 옆에서 뭐. 야, 이땐 올려라, 이땐 낮춰라. 야, 이땐 경호 써라, 이때는.
1: 야, 아. 형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수위 조절을 해야지. 혼자 막 하면 그렇잖아.
0: 아, 모르겠어요, 이게. 아, 진짜 하다가 이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네. 아, 출연료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구나.
1: 그러니까.
0: 아,
1: 진짜. 누가 아니라냐.
0: 아, 또 현타 오고, 아, 네. 정말.
1: 내가 진짜.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싶고.
0: 저 광고주 선생님들, 저 광고를 좀 많이 좀 붙여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저한테 한 8만원 떨어져요. 해당. 그러니까 좀.
1: 무슨 소리야?
0: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나, 무슨 소리야?
0: 나 출연료 8만원이에요.
1: 광고 들어오면 너 8만원 준대?
0: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제 출연료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출연료 8만원이라고.
1: 너 PD하고 뭐 얘기한 거 있냐?
0: 왜요?
1: 뭐 8만원 받기로 해서 광고.
0: 아니, 원래 내 게스트 비용이 8만원이라고요. 아, 진짜. 아, 왜 염장을 질러, 가뜩이나.
1: 아니, 나. 아,
0: 형님은 그래.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요. MC니까.
1: 아니, 받아, 옛날에 그랬지. 과거 형이잖아.
0: 야, 나는 빨리 가서 8만원이라 달라고! 아, 진짜. 아, 방송국이 진짜. 자, 광고주 선생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야. 여기가 또 가성비가 또 좋아요. 네, 내고 가능하니까. 야. 그죠?
1: 할만.
0: 가능하잖아요. 형도 지금, 그. 뭐, 방송을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진짜로.
1: 아, 나 매일 나와, 매일.
0: 그런데 형 매일 나와서 지금 이게, 얼마나 또 저기 하시겠습니까?
1: 난 현타가 매일 와가지고, 네. 현타가 네. 와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지.
0: 광고주 뭐. 선생님들.
1: 그러니까 최국 씨도 매일 나와. 매일.
0: 그 무슨 말씀이세요?
1: 자,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저 노래 좀 틀어라. 현타 오랜데는데.
0: 틀지 마. 틀지 마.
1: 쟤는 뭐하고 앉아있는. 아니.
0: 가뜩이가지고
1: 출연료 뭐. 못 받아있는데 혀라 모르게 소리만 뻑뻑 지르게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어 쟤는.
0: 아니.
1: 계속 할래?
0: 예, 저분도.
1: 알았어, 그러면 문자 소개해.
0: 저분도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1: 봉필범님인데. 아니, 쟤는 여기가 직장이잖아, 이 사람아.
0: 지금 월급 안 들어오잖아요, 저분도.
1: 아니, 들어오든 말든 얘는, 얘는 여기 직장이고, 우리는 여기 저 출연자들 아니야.
0: 사모님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진짜.
1: 아, 제가 많이 보지.
0: 안 그런 사람인데.
1: 월급을 못 갖다 주는데.
0: 예, 사모님이, 그나마 참 저분이 또 체력이 좋아가지고, 좀 몸으로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1: 몸으로 때운데?
0: 아니까, 그러니까 저 이렇게, 응?
1: 사모님한테 몸으로 때운다고.
0: 아, 그럼 이렇게 뭐 설거지도 무슨, 해주고.
1: 몸으로 때운다는 게
0: 설거지도
1: 무슨
0: 해주고.
1: 아, 설거지 해준다고.
0: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 좀. 뽀뽀도 아, 해드리고, 아, 뭐 그런 그래? 거지.
1: 뭐. 자, 봉필범 청취자께서 지난 일요일 날 동묘에 갔었는데요. 잡합하는 노점에서 대하남을 틀어놨는데 네. 이걸 틀어놓으셨네요.
0: 오, 대박.
1: 일요일 날 했으니까 아마 저희 그 했던 거 재방송하는 거 아니야, 일요일 날은?
0: 네네.
1: 대하남을 틀어놨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싸움이 난 줄 알고 두리번거리더라고. 네가 막 소리 빡빡 지르니까 라디오에서.
0: 생동감 넘치죠?
1: 예. 어? 누가 싸우나 그랬나 보지?
0: 얼마나 리얼하면 그렇겠어.
1: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봉필범님.
0: 세상에 이런 코너 없습니다.
1: 아니, 진짜. 이런 목격담을 적어주셨으면 뭐 하나 드려. 어? 빨리 적어봐. 저기 봉필범 청취자님 목이버섯 보내드린대. 예. 네.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네. 뭐 무슨 다른 유튜브 채널에 네. 그 뭐 토크 쇼라고 해야 되나? 토크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1: 최국 씨가?
0: 예, 네, 제가 다른 채널에.
1: 네, 근데
0: 뭐 어떤 예? 그 거기는 이제 내가 게스트니까 그 토크니까 그냥 화 안 내고 조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때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영상을 딱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다가. 네.

0: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1: 아, 제정신으로 하니까. 네,
0: 제정신으로 너무, 야, 너무 좋다.
1: 어, 그러면서 네. 이거 하지 마시래?
0: 아니, 그거 네? 아니고. 네. 다른, 그렇게 좀, 다른 데서는 또 그런 모습 보니까 네. 좋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1: 여러 가지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 네. 이거죠?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이천에 계시다 그랬죠?
0: 네, 잘 계십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화무십일홍. 화무십일홍 뭔지 알지?
2: 아, 그쵸.
1: 뭐요, 화무십일홍이?
0: 뭐, 10일 동안 빨간 꽃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야?
1: 일등 행무상하다, 이거지, 뭐.
0: 근데 있잖아요.

다들 생각하면 술잔에 어울리는 얼굴.

0: 네. 한무시비롱 듣고 왔습니다. 아, 자, 8245님께서.
1: 이거 뭐 정치 노래예요?
0: 네?
1: 정치 노래예요, 이 노래. 뭐 건무, 뭐 건물 10년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권력 아니에요. 권력은 10년 못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자, 8245님께서 최국 씨 칭찬 문자를 보냈네. 대화남 최국 씨의 센스와 재능 기부 방송 감사합니다. 기부하는 거지, 지금. 재능 기부. 뭐 출연료 생각 안 하는 거지.
1: 하긴 하는데 뭐 드리긴 받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혼자 확 하는 거니까.
0: 자, 저는 식당 서빙하는데요. 같이 하는 여자 동료가 바쁜 시간에 담배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가서 짜증이 나요. 선배라서 직접 말은 못하고 언니한테 화 좀 내줘요.
1: 그만 좀 피워. 그만이야. 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일 좀 해. 아, 뭐 이렇게 담배 뻑뻑뻑뻑 피고 진짜, 어? 아, 엄청 없어 보여, 그거! 그리고 몸에 안 좋아, 그래. 건강에도 안 좋고, 어? 아, 이렇게 담배를 피워, 진짜. 쉬는 시간 피워, 지금 시간에. 피고 싶으면, 어이, 그,

0: 하고 있는데 말이야, 피고 말이야. 어? 뭐, 왜, 가서, 너 도너츠 할 줄 아니?
1: 뭐 할 줄 아냐고?
0: 도너츠요. 그, 아. 동그랗게 나가는 거. 왜, 거북선도 할 줄 알아? 너 못 피냐, 담배?
1: 됐고. 자, 이번에는.
0: 정 필 거면 1mm 펴! 그나마.
1: 뭘 펴?
0: 1mm.
1: 끊어. 네. 끊어.
0: 쉬는 시간에만 피고, 쉬는 시간에.
1: 자, 이번에는 0610번.
0: 너, 그,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1: 아, 그만해. 지금 내가 다른 문자 소개하잖아. 네, 0610번님. 와, 우리 집 같다. 하하하. 머리카락 나뒹굴고 책상은 뭐 온갖 잡동산이 다 있고. 아까 저기네 중이 네, 따님 좀 네, 혼내달라 네. 했던 그분 그 이야기도
0: 청소 안 하는
1: 우리 집하고 갔다는 거요. 빨래는 여기저기 처박혀 있고. 와, 저희는 고1, 중1 여자애들인데 솔직히 더러워서 방문을 닫아버려요. 애들 없을 때 너무 지저분해서 네. 좀 치워주면 왜 치웠냐고 난리고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난립니다. 네. 야, 여기 내 집이야. 내가 대출받아서 이자 내는 내 집이야. 최우 씨, 우리 아이들한테 시원하게 네. 샤워팅 부탁드려요.
0: 정말 고1, 중1 또 난리 났네요, 진짜로. 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진짜. 야!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내가 대출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내 집이라고!
2: TBS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자, 최국의 허리케인 라디오, 최국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 대화남,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멋진 노래 나가고 있네요. 6171님께서 신청곡이래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뭐 빠진 것 같은데? 가을 신청곡입니다.
2: 아, 이게 뭐가 어려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미안해요.

0: 아, 시카고 참 노래 잘해.
1: 아, 난 길어서 좋아요, 저는. 아, 노래가.
0: 길어서 좋아?
1: 네. 긴 거 좋아요.
0: 저기, 아까 넷플릭스 들지 최욱씨 감독력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네. 별로라 그랬는데, 육사육부님도 저처럼 나도 들지는 보다 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 네. 네. 그래도 뭐. 네,
0: 거기까지 합시다.
1: 네. 주무셨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 불면증에 시달리셨을 텐데.
0: 영화 아는 네. 분들은 재밌다고 하는 거고.
1: 그렇지 뭐 그런 게 다 상대적인 거죠 뭐.
0: 자, 이번에는 820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택시기사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운 날 길가에 할머니가 보따리 두 개를 들고 서 계시길래 세우고 태워줬는데 택시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가는데 접촉사고 있어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약 손님까지 취소하고 태워드렸는데 아, 말이죠.
1: 참.
0: 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네. 그래야 되니까 크게 그러진 말고 예. 가볍게.
1: 예. 태우고 가시다가 아니,
0: 교통이 분면나 보지.
1: 또, 차가 또 밀렸네.
0: 접촉사고 앞에 있어가지고. 네.
1: 아유, 참.
0: 할머니 그래 하면서 해. 할머니.
1: 아, 참 이게 참 할머니. 아, 참. 그래도 이렇게 기사님이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또 그러면 좀 고마워서라도 좀 이렇게, 어? 몇 푼 더 얹어주는 게 또, 그게 또 할머니가 또, 하지만 또 할머니가 또 얼마나 또 좋아요. 예. 근데 그 기사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그죠? 예. 그 기사님이 할머니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1: 예. 예. 좀 그렇네,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할머니. 어?
0: 못
1: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화
0: 나 여기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네. 다른 예약
1: 그렇게 도와줬는데 오, 할머니 아유,
0: 고생했어요
1: 그러니까 깨야지 할머니 돈 내놔 돈 줘 돈 주세요 아 요금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금
0: 아니 네? 요금은 내셨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런 거지 네. 요금이
1: 아 네. 내셨어 아 네. 내셨네 네. 네. 그래 그래 좋게 내시면 되지 그리고 기사님도 아 이왕 도와주실 거 그러면 저기 하면은
0: 네. 건전하게 화를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 최국 씨. 저는 며칠 전에 포도 한 상자를 샀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위에 있는 포도는 싱싱하고 밑에 깔린 포도는 완전히 시들어서 포도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들었으면 싸게나 팔든지 중간에 끼어 팔면 되겠습니까? 장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말어. 이렇게 아, 최국 씨. 진짜. 화 좀 내주세요.
1: 아 정말 진짜 어디서 진짜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어 장사 똑바로 안 해. 뭐하는 거 이게. 어서 믿지 않까라 어서. 어? 야 5원만 갖고 와. 5원만 갖고 와라. 어? 아.
0: 왜 5원만 가서 뭐 하려고.
1: 에?
0: 뭐 하려고. 포도 칠라고.
1: 여기서 밑에 시들어있는 거에 내 오른팔과 모든 걸 걸겠으니 넌 뭘 걸겠냐.
0: 뭐
1: 어제도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예.
0: 네. 최욱 씨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1: 장사 똑바로 해.
0: 얼굴이 퉁퉁 부어 갖고 왔어 지금.
1: 진짜. 아 요즘도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 신고하면은 저기 막 처벌받고 그런 거 아닌가?
0: 진짜 참 옛날 수법인데.
1: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지?
0: 그러지 맙시다. 아, 물가는 다 올랐는데 말이죠.
1: 힘들었겠네.
0: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네.
1: 그러니까. 이거 포도 뭐 이거 뭐 한두 푼에 이거?
0: 다 다음 주 추석이네. 어? 오늘은 저 8일이니까.
1: 가격도 엄청.

0: 총기 쌀 텐데 진짜 딱 뜯었는데 밑에 이렇게 완전히 다 썩었으면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1: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샤인 머스크 파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값이 되게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왜 내렸냐 그랬더니 왜요? 네. 예, 어떤 그 과수원에서 샤인 머스캣 아직 당도가 제대로 안 올라온 건데 네. 미리 좀 팔으려고 미리 시장에 내놨대. 아,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어? 올해 샤인 머스캣은 달지가 않네. 그래서 소비자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 소문이 나가지고 샤인 머스캣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물량은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값이 떨어졌다는 거지.
0: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럼 좀 다 익은 걸 사야겠네 그러면.
1: 그러니까. 네. 자 그럼 하나만 하는 소리 그만하시고. 자.
0: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샤인 머스캣은.
1: 제가 요새 그 당뇨 약 먹고 네. 살도 좀 빼고 뭐 그러느라고 네. 당뇨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식단 관리더라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포도가 이 당뇨 갖고 있는 당뇨인들한테는 네. 썩 좋은 게 아니더라고.
0: 아 당도가 있으니까.
1: 네. 최욱 씨는 없죠?
0: 아, 저 아직까지는 없는. 네. 없는 아유, 것 같아요.
1: 당뇨가 이게 아주 그 고질적인 거 이거 치료를 잘해야 돼. 아,
0: 당뇨는 근데 왜 걸리는 거예요?
1: 그게 왜 걸리냐면
0: 뭐 어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예요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 걸리는 거예요
1: 유전이나 뭐 노화 뭐 그런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아냐 근데 하여튼 당뇨가 원인이? 걸리는 건 뭐 우리가 음식을 씹잖아요 네. 그러면 입을 통해서 이제 위로에서 장으로 내려가지 그러면 그게 음식이 이 저작이 되면서 뭘로 변하냐면 이게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야.
0: 포도당.
1: 근데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그 인슐린이 근육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을 들어가게끔 네. 도와주는 호르몬이거든.
0: 네.
1: 근데 이게 얘네들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네. 응?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 속을 이 포도당이 너무 돌아다니는 거지. 끈적끈적하지.
0: 유튜브로 완전히 파셨네.
1: 아, 열심히 봅니다, 네. 요새.
0: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1: 아, 근데.
0: 나한테 증상이 오니까 그럼,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
1: 아,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게, 자꾸 그걸 쳐다보잖아. 네. 그럼 자꾸 나한테 경각심을 줘.
0: 경각심도 주고.
1: 아, 저런 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아, 요렇게 해서 방심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0: 금연 강의가 그거래잖아요.
1: 나는 금연은 내가 그런 거 안 봤어요.
0: 아, 그래?
1: 나 그냥 스스로 의지를 안 펴버린 거야.
0: 금연 학교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잖아. 담배를 어떻게 끊게 하냐면.
1: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0: 아니, 그 강의를 하면서 담배 피면은. 그 어떻게 된다라고 공포심을 어마어마하게 준대요. 그걸 한 며칠 들으면. 그 무서워서 필 수가 없대는 거야.
1: 질려서 못 펴.
0: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1: 너도 한번 가봐 그런데. 네? 아 그래 가지 말고 집에서 그걸 봐 유튜브를. 금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0: 아 네? 그래서 아 근데 그래도 이제 당뇨 저 안 걸리신 분들한테는 포도가 또 좋은.
1: 그렇죠, 괜찮지. 네. 아 좋은 말씀한 거예요. 네. 네가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한테는 당뇨인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0: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고.
1: 네. 자 8184번님이에요. 대전에 서대전 내거리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카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요 카페 뒷 주차장에 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냄새 나. 더러워서 치우는 것도 힘들어요. 대신 최고 소통 좀.
0: 아, 나 진짜.
1: 방송 잘 듣고 있고 너무 재밌나요? 빠른 정상화 응원합니다.
0: 뭔 쉐게? 아, 왜 가게 돼? 똥을 싸워! 아, 진짜 소변도 아니고 진짜 변을 보면 어떻게 해? 이런 변이 있나? 최대한 살린 건데.
1: 아, 좋았어.
0: 예.
1: 잘했어.
0: 집에 왔어! 집에 왔어! 아, 진짜 냄새 들어오시겠네, 진짜. 아니, 무슨 뭐, 견주들이 이렇게 애완견을 이렇게 하다가 개똥도 아니고, 진짜, 아이고, 창피하지도 않아! 왜 거기 갔어, 왜? 거기 옆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이게 안 돼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뭐가 안 돼 있네, 지금. 왜 그래?
1: 네가 댕댕이야, 그래.
0: 어?
1: 네가 댕댕이야.
0: 댕댕이가
1: 그래.
0: 뭐야?
1: 멍멍이.
0: 네가 댕댕이야? 모르는 말은 못 살리겠다, 내가. 아.
1: 자, 이번에는 3382번님.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침을 엄청 뱉어놓고 가요. 물도 서비스, 노래도 서비스 빵빵 주고 에어컨 빵빵하게 전기 요금도 안 나오는데 배려해 주는데 참나 침 뱉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0: 헌정도 내가 네 담배 피는 새끼다. 이놈이 씨. 왜냐면 담배를 펴야 침을 저렇게 뱉듯.
1: 그러면
0: 침 뱉는 거는 저 담배 피는 것들이요 저거 저거. 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저 노래방에 가가지고 진짜 어 나이도 어린 것들 말이야. 그만 뱉어. 침 뱉지 마.
1: 그 바다가다 왜 침을 뱉어
0: 뭐 그래. 깡패야? 네. 이게 아주 그냥 어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공부해 자식들아.
1: 아이고.
0: 어 엄마 아빠 진짜 용돈 주면 그거 갖고 진짜 독서실을 다니지 뭐 노래방 가서 침을 뱉어 노래만 해.
1: 아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러다가 애들이한테 몰매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0: 에?
1: 몰매 맞으면. 안 그래. 괜찮아?
0: 그냥 이거 안
1: 자신 있어?
0: 안 들어.
1: 알았습니다. 자 5584님께서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미조의 7번 국도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디에요 7번 국도가?
1: 저기 동해안 거기래.
0: 아 그 진짜?
1: 자, 그 삼척 밑으로 부산까지 가는 거.
0: 아 그게 7번 해변도. 국도구나.
1: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거예요. 안 가봤어요?
0: 모르겠어요.

0: 장미재 씨 7번 국도란 노래.
1: 어,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
0: 저 파블로가 지금 가사 올려놨어. 자, DJ처럼 소개 좀 해봐.
1: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새로운 시간이 춤추는 이 길로 모든 것 잊고서 외로움도 다 잊고서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 걸. 가슴을 연다면 쪽빛이 가득할 걸.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 걸은 조금 어우 좀 징그러운데요?
0: 저기가 두 팔 벌리면 날개 돋아나는 건 저거 아니야. 엑스맨.
1: 아, 그치.
0: 그 날개, 한 날개.
1: 예, 확
0: 날아다니는.
1: 예, 겨드랑이로 확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털이. 예. 그렇습니다.
0: 7번 국도의 그 엑스맨. 예.

0: 택시맨이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인가?
1: 어?
0: 그런 얘기야?
1: 아, 저 거기까지만 하시고.
0: 아, 거기까지만 해? 네.
2: 그리고 좀 뭐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참 진짜. 전 정말 가사가 너무 아름답긴 한데 네. 참 현실적으로 참 우리가 행복이라는
0: 것도 대리 만족하는 거지 뭐 7번 곡도 그냥 날개 타고 다녔다.
2: 돈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또 행복하고 하는 건데.
0: 그렇지.
2: 또 너무 없으면 또.
0: 그 맹자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2: 뭐라고?
0: 유황산 유황심이라고.
2: 하, 뭐라고 무슨 뜻이에요?
0: 있어 그런 말이.
2: 아니 얘기해 주세요.
0: 뭔가 있어야지 나도 남을 도와주는 인정이 생긴다.
2: 맞아 맞아.
0: 항상 그래. 나한테 재산이 있어야지 뭐 산 있어야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2: 맞아요.
0: 그러니까 저 있을 때 준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2: 맞습니다. 예. 네. 돈이 인생의 전부냐라는 말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어도 그렇다 한 60%는 아마
0: 없으면 또 안 되지.
2: 그럼. 네,
0: 그렇습니다. 자, 3952님께서 최국 씨 칭찬 문자를 보냈네. 오늘 저 최국 씨가 유난히 힘이 딸린다 그랬더니.
2: 아, 오늘 진짜, 예.
0: 저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최국 씨 호통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오늘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아, 오늘 좀 덜 재밌는 날입니다.
0: 이런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예. 최국 씨, 정신 내시고.
2: 다른 날은 그냥 완전, 아우, 죽어요. 재밌어가지고.
0: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국이 이렇게 라디오 정겨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야!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0: 네, 자 오늘 대화는 마지막 문자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지금 51분이 다 돼가지고 9490번님인데 길게 좀 문자 보냈어요. 공항버스 운전하는 순댕이 기사입니다. 소고기 국밥 감사합니다. 아까 그 기사님이시구나. 최국 씨 혼 좀 내줘요. 저는 야간 운전할 때 상향등 켜고 다니시는 분들 혼 좀 내주세요. 상향등 켜고 다니는 분들 때문에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뒤에서 상향등 켜고 와도 백미러에 반사돼서 운전에 크게 방해가 되잖아요.
2: 그쵸, 그쵸.
0: 상향등 켜고 다니면 물론 잘 보여서 본인이야 운전이 편하겠지만 상대는 눈이 부셔서 보이는 게 없어요. 위험합니다.
2: 네.
0: 제발 상대방 차가 있을 때는 상향등 꺼주세요. 제발요. 최욱 씨 오랜만에 방송에서 뵈니까 많이 편하셨네요.
2: 꺼! 꺼! 야! 눈 부셔! 눈 부셔! 눈만 부신 게 아니라!
0: 너만 운전하네!
2: 너만 운전해! 너만 뭐 잘 보면 다야! 너, 우리 다 큰일 나! 사고나!
0: 너만 세금 내냐? 우리
2: 너 때문에 다 큰일 난다고!
0: 너만 세금
2: 내? 너만 세금 내?
0: 나도 낸다 그래.
2: 세금이랑은 뭔 상관이야?
0: 아니, 세금 내지, 우리가.
2: 근데?
0: 자동차세 내잖아.
2: 어, 그래서?
0: 아,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공용 도로 아니야? 아, 국가 재산인데.
2: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같은 도로잖아!
0: 자동차세를 왜 내냐, 우리가?
2: 야, 도로 너만 써! 너만! 우리 다 지키고 지킬 거 지키고 앞 사람들 다 배려해가지고 그 하향등 켜고 하는데 이게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2: 어, 근데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있죠.
0: 그렇지.
2: 까.
0: 까 그래.
2: 까. 까.
0: 예. 자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아. 52분 25초니까. 자 최욱 씨.
2: 네.
0: 오늘 진짜 고생해서 힘들었는데.
2: 그렇습니다.
0: 다음 주에는 아주
2: 고생이 많았습니다.
0: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끝곡으로
2: 오늘 좀 어두웠어요?
0: 듣겠습니다. 네.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2: 어, 신곡이 신곡?
0: 신곡.
2: 오.
0: 신곡. 뭐 좋게 뭐가 좋아.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국 씨 고생했고요.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9: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 탄천일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반대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탄천일교 지나서 봉은교 진출램프가 차단돼 있습니다. 봉은사로에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봉은교 구간 양방면이 현재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계속되겠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서양양부터 시작된 정체가 강일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30km 넘는 구간에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네, 아까 2부 끝에서 아버님 하늘나라로 가신 사연 소개해드렸더니 다해 청취자님께서도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5년 전 하늘로 떠난 아빠 생각이 나서 울컥합니다. 홀로 남은 우리 엄마 올해 95되셨는데 아빠께 못했던 일 엄마한테 더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진아의 모란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KBS 전국 노래자랑의 신재동 악단장의 작사 작곡을 한 노래죠. 유진아 씨가 부른 모란. 모란이 꽃 이름 모란이 아니고요. 엄마 모자에다 밥 지을 난자. 엄마가 차려주신 밥이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노랫말에 그게 바로 모란입니다. 네. 엄마가 갈수록 아기처럼 작아진다. 네, 참 슬픈 이야기죠. 노래 잘 들었습니다.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노래 한 곡 듣고요. 힘든 싱어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오늘 보조 MC는 명문학교 출신이면서 30년 스탠드바 명 MC 경력의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이자 보조 MC입니다.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노래를 듣고 시작합니다.

0: 크리스탈 사실 보정 없는 진검승 고 짜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들 힘든 싱어 후후!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의 60살 이상만 출연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자, 차만 타면 오는데 조금 전에 들었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들 힘든 싱어 이대가와 사우스 마운틴 남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가요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2: 돌풍?
1: 가수 남산입니다.
2: 누가 돌풍을 일으킨데?
1: 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2: 누가 그래요?
1: 제가 그러죠.
0: 정말 돌풍을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아, 노래 참 좋아요.
1: 아, 예, 좋습니다.
0: 차만 타면 오는데. 자, 이제 지난번에 실버들 가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부른 류인숙 씨가 이제 우승 거두고 3대 가왕이 올랐습니다. 남산 씨가 2대 가왕이었고.
1: 그렇죠. 예, 예.
0: 자, 오늘 새로운 도전자, 이제 보잼 씨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1: 일단 음악에 이제 깔아주면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러면 스탠드바이 MC 경력 30년 남산 씨가 새로운 도전자 두 분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소개할 가수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고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 그런데 전공과는 무관하게 경찰 무술 요원으로 정년을 채운 특이한 경력의 가수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2의 형사 팀장으로 단역 출연하기도 했고
0: 아 그래요?
1: 타이틀곡 얼마나 좋길래라는 곡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 중의 가수 가수 현동현 씨 가수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동현입니다.
0: 현동현 가수님. 근데 요거를 빠뜨렸어요. 보조현 씨가. 경찰 무술 요원을 하셔가지고 합계가 무술 합이 9단이래요. 뭐뭐예요?
1: 네? 유도 3단, 네. 태권도 3단, 네. 합기도 3단, 합이 9단입니다.
0: 아, 대단하시네요.
1: 잘못 안 봤습니다. 오늘.
0: 범죄도시 2면은 스토리가 어떤 거였죠?
4: 거기 이제 제가 뭐 단역으로요. 네. 잠깐 나온 겁니다. 예.

0: 베트남으로 도망간 범죄자 강해상 범죄자 잡는데
1: 맞아.
0: 격투신에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1: 그 격투신이 그럼 베트남에서 있었던 거예요?
0: 아니 베트남 아니고 그때는 스튜디오죠.
1: 서울에서?
0: 예, 그 저 소재는 베트남인데
1: 네.
0: 스튜디오 안에서.
1: 아 이게 그러니까 예. 베트남 영화상은 베트남에서 예, 예, 예. 저 그 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네,
0: 베트남으로 도망간 범죄자 잡는.
1: 거기 몇 초 정도 나오셨어요? 격투신.
0: 그래도 아마 한 10초 정도.
1: 오, 많이 나왔네. 그런 정도면.
2: 우리 현동현 가수는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그 사랑과 전쟁이라든지, 네. 반역으로 고정적으로 출연. 오,
1: 그러셨구나.
0: 아, 재연 배우.
1: 재연. 재연 배우.
0: 재연도 좀 했죠.
1: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버들 힘든 싱어 가수님, 현동현 가수님, 30초 셀프 PR 시간 시작할게요. 자, 얼마나 좋길래 본인의 타이틀곡 깔아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30초 PR 시작.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현 현동현 인사드리겠사옵니다. 저 남자도 순정이 있는 얼마나 좋길래란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빛날현 동역동 빛날현처럼 동쪽에서 빛을 내면서 노래로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환한 빛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겸손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얼마나 좋길래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 게 본인 곡이시죠. 현동현 가수님. 네, 얼마나 좋길래. 자, 동쪽에서 빛이 온다. 동쪽에서 현인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0: 동쪽에서 빛을 내는 등대처럼 네. 환한 빛을 세상에 밝혀주는 노래로서 그런 등대와 같은 가수가 되라 네. 이런 얘기죠.
1: 좋습니다. 아까 저 대기 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의상 자체가 지금 빨간 자켓을 입으시고 바지는 또 치마 같은 걸 입고 네, 오셨어.
0: 치마 바지입니다.
1: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TV 보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2: 제가 볼 때는
1: 저는 부탄 왕궁에서 오신 줄 알았어. 네.
2: 제가 볼 때는 치마도 아니고 빨래도 아니고 걸레를
0: 아니고 치마하고 바지.
2: 뭐 스모 선수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네. 오늘.
0: 치마 겸 바지요. 혼합입니다.
2: 좋으려고 날고 자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자 나머지 한 분 남산 씨 소개해 주세요.
2: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선량한 양, 인재채, 소리 높은 북소리 동을 써서 가수 양재동 같습니다. 실제 서초구 양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고 KBS 아침마다 도전 꿈의 무대 상반기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주 재주 많은 가수입니다. 2016년도에 늦게 데뷔했지만 2018년도 2집 동그라미 사랑을 내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열정의 실버돌 가수 양재동 가수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TVN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동그라미 사랑으로 활동 중인 가수 양재동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양재동 본명이세요? 예명?
3: 네네.
1: 아, 양재동. 네. 자 양재동 씨도 이제 네. 실버돌 힘든 싱어 지금부터 30초 셀프 PR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타이틀곡이 네. 본인 노래가 동그라미 사랑이네요.
3: 네네.
1: 이 노래 자 네. 밖에서 깔아 드릴 테니까 네네. 지금부터 30초 셀프 네. PR 시작.
3: 네 안녕하세요 양재동입니다. 이렇게 늦깎이에 제가 노래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뱃속에서부터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있기에 늦깎이라도 죽기 전에 한번 제 소원이라도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노래를 하게 된 양재동입니다. 앞으로도 미흡하지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 TVNS에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에게도 힘찬 에너지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제 두 분 소개 다 마쳤고요. 자 그럼 이제 현동현 양재동 두 분의 실버들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씨가 청취자 여러분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2: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현동현 또는 2번 양재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라운드 대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는 현동현 가수님, 양재동 가수님.
3: 네.
1: 첫 번째는 다 이제 본인 노래들을 해주시면 예, 되는 거 예. 알고 오셨죠?
3: 예, 예.
1: 자, 그래서
3: 예.
1: 현동현 씨부터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동현, 2번 양재동.

황제동입니다. 네. 1번 현동현 가수. 자, 본인 타이틀곡 얼마나 좋길래. 자, 라이브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내시어 1승에 도전합니다. 무술 합계 9단 가수 현동현 씨가 부릅니다. 얼마나 좋길래. 1번 현동현.

0: 이번 현동현 씨의 본인곡 얼마나 좋길래. 아, 그냥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십니다. 예, 보조 MC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우리 현동현 가수님은요, 네. 무술, 특공 무술을 했기 때문에 네. 파워풀하고 또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0: 네. 아, 무술을 했기 때문에 그, 무술한 사람은 다 그런 매력적이니까 그러면?
1: 배속으로 나오는 그 보이스, 네. 보이스가
0: 보이스. 아,
1: 상대편에게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창법을 가지고 있는 분.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제대로 된 해설 맞는 거예요?
1: 아,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맞습니다.
0: 무조건 맞아요? 네. 자, 사우스 마운틴 남사님. 예. 자, 우리 저 문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413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노래도 좋고 가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0: 맞아,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1: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그 목소리는 예, 예. 워낙 이렇게 타고나셨나 봐요. 이렇게 우렁차게.
2: 예,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웅변, 웅변을 좀 해서 아마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원래 사투리가 좀 있는데.
0: 예.
2: 사투리 교정도 좀 하고.
0: 아, 경북 상주가 고향이시라고 그랬죠.
2: 예, 상주입니다. 예, 예.
0: 지금 많이 그러면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 경상도 사투리가 교정이 많이 되신 상태다.
2: 지금 많이 교정되었는데도 사투리 나옵니다. 급하면 나옵니다. 급하면.
0: 상주 그러면 곶감이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곶감이 유명하죠. 예, 예,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예. 자, 계속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434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김동현 가수님 너무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쓰셨습니다.
0: 김동현 가수님이 아니죠.
2: 현인데
0: 현동현 가수님.
1: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타자를 잘못 쳐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현동현 가수인데 김동현 가수로
2: 본명은 김 씨인데 네. 뭐 김동현이라도 됩니다.
1: 알겠어요. 현동현 가수 얘기하는데 지금 김동현이 왜 나옵니까?
0: 자, 다음 또 문자 소개해 주시고
1: 774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현동현 가수님 아, 표정에서 전적이 확실히 보이네요. 흐흐흐. 리듬을 아주 아주 잘 타서 좋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텔레비전하고 이제 유튜브로 지금 두 분들 다 얼굴 보이고 계시거든요. 예, 예. 텔레비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현동현 가수님이 정말 딱 봐도 무술 합계 구단처럼 생기셨어.
2: 그런데 사실 제가 마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0: 와, 예, 예. 마음은 여리시다. 아,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 양재동 가수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2번 양재동 가수의 노래는 뭐죠?
1: 동그라미 사랑.
0: 동그라미 사랑. 예. 가서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가서 좀 가서 저쪽 헤드폰 가서 끼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자, 동그라미 사랑 처음 듣는 청취자들 위해서 어떤 사랑 노래예요?
3: 아, 이게 뭐.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0: 네.
3: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족을 보면은 가족이 따뜻하고 네. 사랑스럽고
0: 가족에
3: 가족만큼 그 진실한 마음은 없어 보이더라.
0: 네.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다.
3: 네. 말 그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0: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2번 양재동의 노래입니다. 동그라미 사랑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양재동 씨의 동그라미 사랑지 듣고 왔는데, 보조 MC님, 자, 네. 청취자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들꽃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양재동 가수님, 동그라미 사랑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동그라미 사랑 가사가 좋아요.
0: 네.
1: 였고요.
0: 동그라미 사랑 아까 가사 처음 들어보니까 예. 돌고 돌고 돌아서 예.
2: 내 마지막 사랑
0: 내 마지막 사랑은 오로지,
2: 오로지. 당신과 함께
0: 예. 돌고 돌고
2: 돌아도
0: 결국엔 당신밖에 예. 없다 그런 예. 얘기네.
2: 가족밖에
0: 사랑하는 노래네.
2: 네네네. 예.
1: 첫 번째도
2: 네.
1: 가족, 두 번째도 가족, 네네. 세 번째도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2: 예.
0: 아, 자, 그런 겁니까?
1: 아, 그렇죠. 뭐 뽕지만 얘기할 거 없습니다.
0: 또
1: 842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양계동 동그라미 사랑 가슴에 와 닿습니다.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최일군님 반갑습니다.
0: 양재동 가수에게도 저도 얘기 계셔.
3: 고맙습니다.
1: 선생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0: 자, 이제 네. 1라운드를 이제 다 끝냈고 오늘 두 분 현동현 씨나 양재동 씨는 두 분을 처음 보는 거예요?
4: 아니 제가 그 행사장에서 가끔 보지.
0: 아, 행사장에서
5: 예, 예. 선배님 뵌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0: 7, 8년 전에 예. 어디 행사장에서 뵙고
5: 네네.
0: 오, 예. 그러시구나.
5: 예. 맨 처음에 강남에서 뵙죠. 행사장에서.
4: 네,
5: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0: 예, 예. 그러셨구나. 예. 그 행사들은 뭐 자주 나가시나 봐요, 그래도?
4: 예, 뭐 가끔 뭐 하는 편이죠.
0: 예.
4: 가끔.
0: 네. 예, 예. 올해는 어디 행사 갔다 오신 데 기억나시는 데 있어요?
4: 올해는 제가 그
1: 엊그저께 문경 갔다 왔던
4: 경상도 있잖아요. 문경.
0: 오, 예, 문경. 예, 예. 오, 예, 예. 거기 맞습니다. 갔다 오셨구나. 지금 현동현 씨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예, 있는데. 예. 아, 근데 현동현 씨, 경찰을 정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왜 가수할 생각을 하셨어요?
4: 제가 그때 막 그, 저, 현직에 있을 때, 좀 뭐, 그, 범죄 그, 격투, 그, 그런 자,
0: 검할 때. 예, 예.
4: 몸을 다쳤어요.
0: 어, 범인 검거하고 그러다가요?
4: 네, 발목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0: 저런?
4: 그래서 그때 마침 경찰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제가.
0: 예.
4: 입원해 있을 때 발목이 골절되면 그리고 좀 오래도록 입원해 있잖아요.
0: 예.
4: 그때 뭐 우리 그 강당에 병원 강당에 위문 공연단이 왔었어요. 환자를 위로하는.
0: 네.
4: 그때 그 가수분들이 노래하고 막 악기 연주하는 거 보고 나도 이따 경찰 퇴직하면은 저렇게 예. 멋있는 남들한테 위안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가수가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4: 그래서 가수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0: 네.
4: 예, 예.
1: 그때 유먼 공연 오셨다는 가수가 혹시 기억나신지요?
4: 그때 유문하는 그 가수, 그 최석순,
1: 최석순 꽃을 든 남자.
4: 꽃을 든 남자. 네, 기억납니다.
0: 네, 예, 예. 그러셨구나. 경찰병원에
4: 예, 예. 예,
0: 응원하러 온 가수를 보고, 야, 나도 나,
4: 예, 예.
0: 병이 나으면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예,
4: 저렇게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드리고,
0: 예.
4: 환자들도 기뻐하고.
0: 그렇군요.
4: 야, 나도 저런 삶

0: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 예. 그래서 은퇴하시고 가수의 길로 들어가셨다.
0: 예, 그래서 가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양재동 씨는 예. 예명이 이제 양재동 씨인데 예, 예. 실제로 저 양재동에서 뭐 식당을 정말 하셨어요?
2: 예, 예.
1: 뭐 예, 그러다가 잘 안 되셨다면서?
2: 예, 그렇게 됐습니다.
1: 뭐를 하셨어요, 양재동에서?
2: 그 삼겹살, 삼계탕 이런 걸 했는데요. 네. 조금 좀 어떻게 처음에는 좀 됐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돼가지고
1: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2: 그래서 2년 하고 그냥 그래 접었습니다.
1: 손해는 안 보셨습니까?
2: 조금 봤죠. 아. 세가 워낙 비싸잖아요.
1: 월세 얼마짜리?
2: 한 1,000만 원 그랬으니까요.
1: 야, 양재동 뭐 비싼 데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이면 꽤 넓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2: 그래도 높죠. 한 거의 한 100평 되고요.
1: 거기에서 삼겹살하고 예, 예, 그다음에 삼계탕을 이렇게
2: 예,
1: 하셨다고.
2: 예, 칼국수까지.
1: 칼국수. 예. 아, 손님이 정말 많았겠네요. 한 번에.
2: 지금 했으면 딱 적긴데요. 예. 제가 한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한지가. 근데 그 지금 가정법원 앞에서 했는데 네. 양재 가정법원 앞에서 예, 예, 예. 도로변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좀 서두르게 일찍 해가지고 실패를 본 것 같아요. 지금쯤 했으면 딱 적긴데 예. 좀 빠른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3: 예. 제가 볼 때는요 식당은 메뉴를 여러 가지 하면 안 되고 전문 식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은 삼계탕 전문집을 해야 되고
1: 잘하세요.
3: 제가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망해도 보고 흥해도 봤기 때문에 원래 식당 자체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한다고 잘 되는 게
1: 아닙니다. 스탠드바 MC만 하신 줄 알았더니 남산 씨도 뭐 음식 장사를 하셨나 보네.
3: 뭐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저도 이제 뭐
2: 이게 이렇게 한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로지 한 길 가려고 이렇게 노래를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이제 1라운드 끝나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2라운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 이제 커버곡입니다. 다른 가수 노래. 자, 현정현 씨부터 할 거예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이거 제가 준비한 곡은 아버지의 강입니다.
1: 아버지의 강.
0: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한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란 그런 노래가 나오면 제가 사무치게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예. 이태우 씨가 부른 아버지의 강.
0: 맨 처음엔 그런데요. 그다음에 이제 강문경 씨 버전입니다.
1: 아, 강문경 네. 씨 버전으로
0: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예, 예. 자 현동현 씨가 두 번째 노래합니다. 네, 강문경 씨 버전의 아버지의 강입니다. 자 문자 주십시오. 1번 현동현 가수가 부릅니다.

0: 아, 현대현 씨 두 번째 무대였습니다. 아버지 야광. 이게 마지막에 아버지 그것도 워낙 원곡자들이 하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제가 네. 그냥 그, 저, 갑자기 네. 예, 오늘 저, 미 무대에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0: 네. 예. 아버지가 떠올랐었나 보죠?
1: 예, 아버지가 떠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렇군요.
1: 예.
0: 네. 그 경찰 하시다가 이렇게 가수를 하시려면은 이 노래도 좀 보컬 레슨 같은 것도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1: 예, 제가 배웠죠.
0: 어떻게 배우셨어요?
1: 첫째는 제가 그 음악 공부 1호는 제가 독학으로 했고요.
0: 어.
1: 보컬 이 발성법은 그 이호섭 선생님한테.
0: 그죠. 선생님이
1: 배웠습니다. 예, 예.
0: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저 실용음악학원 가서 조금 배우고 있는데. 예?
1: 근데 아마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해서요.
0: 네.
1: 힘든 건 없지만은 좀 이렇게 기교라든가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창법을 구사하려면은 네. 어렵지만은 제가 좀 즐겁습니다. 그래도 예, 예.
0: 노래 연습하는 게 즐거우죠.
1: 예, 예. 즐겁습니다. 예,
0: 그래요. 가수 하실만 하네. 예. 복식호흡도 잘 아실 거고. 예. 남산 씨도 한번 해봐요. 아버지 한번. 어?
2: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그 예.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소식 때 굉장히 좀 매를 많이
0: 맞았어요. 아,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2: 자, 아버지.
0: 네. 여기 지금 예순 이상 먹은 저 아저씨 네 명만 여기 앉아 있네 지금. 아, 저는 이런 경우가 참 거의 드문데. 예. 저 사우스 바운티 남산 씨한테 예, 예. 한 청취자가 문자를 보냈네. 0772번님인데 남산 씨 옛날 생각나게 하는 구수한 진행에 팁을 드리고 싶어요. 팁을 드리고 싶대요. 스탠드바에 옛날에 그 하실 때 팁 같은 걸 뭐 받고 그러셨나?
2: 그 손님들이요. 네. 노래를 부르면은. 기분이 좋으면 팁도 주시고
0: 오.
2: 또 손님이 오셔서 그 손님의 노래를 기억해 주시잖아요.
0: 예.
2: 예를 들어서 최일구 회장이 오셨다
0: 네.
2: 그러면 울고는 박달재 모나문 고향 그리고 삼천포 내 고향 뭐 해가지고 레퍼트리를 불러서 연주가 나가시면
0: 네.
2: 자동으로 팁이 나옵니다.
0: 아,
2: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는 거죠.
0: 그 팁 제일 많이 받은 그 팁은 얼마까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어요?
2: 주말에 이렇게 팁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0: 네.
2: 뭐 몇십만 원씩 받아왔죠.
0: 오, 그래요?
2: 기본 페이가 정해져 있고
0: 이야,
2: 월계라고 이제 그 MC와 같이 하면은 네. 주말에는 뭐 새벽 4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0: 그러시구나. 예. 아, 하루에 몇십만 원씩. 옛날에 대단한 돈이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동현 씨 두 번째 무대 끝났고 자, 이제 양재동 씨 두 번째 무대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그 원래 그 나훈아 선배님께서 부르다가 안 됐는지 그 한세일 선배님께서 불러가지고 네. 히트를 된 모정의 세월입니다.
0: 모정의 세월 네. 이 노래
3: 예. 양재동으로 스타일로 부르겠습니다.
0: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 양재동 씨가 부릅니다. 모정의 세월. 자, 문자 주십시오. 2번 양재동입니다.

0: 노래하는 가수 2번 양재동 같습니다. 모종의 세월 부탁해요. 저기
1: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 양재동 씨가 인사드리고 있어요.

0: 오늘 뭐 어버이날입니까?
1: 아까는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 모정의 세월이니까 이번에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찾으셨네요.
0: 양재동 가수가요. 네. 어머니를 오랫동안 병 수발도 하고 효자 가수입니다.
1: 아, 그러셨습니까?
0: 눈물이 예.
1: 그 눈물이 좀 흘리셨네. 예. 어머니가 그 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나 보죠?
2: 예, 지금도 제가 한 35년 이상 모시고 살아요.
1: 아, 지금도요?
2: 예, 92세신데. 아. 예, 그래도 맨날 아프셔가지고.
1: 집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2: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요것저것 이렇게 하느냐고.
1: 예, 아, 그래서 또 노래도 모정의 세월을 저 선곡을 하셨나 봐요?
2: 예. 예.
1: 지금도 어머니, 엄마 생각을 많이 하신 거고. 아니,
2: 늘 가슴이 와.
1: 아, 그러시구나. 아, 웃을 일이 아니었네. 몰라서
0: 저는. 아니, 오늘은요, 어머니 대 아버님의.
1: 저기가 아버지, 여기가 어머니. 예.
0: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1: 남산 씨도 저 어머니 오래오래 사실 한번 외쳐봐요.
0: 예? 제가 그 행사를 갔을 때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1: 아, 그렇습니까 또?
0: 그 노래를 포기하고
1: 아이고.
0: 딱 돌아가셨다고 할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못 해드린 게 그만 생각나가지고
1: 많이 우셔리
0: 터지는데요.
1: 어머니! 아, 그렇게 정말로
0: 원래 그
1: 절규하셨겠네.
0: 이게 그 며느리하고요.
1: 네.
0: 따님하고 우는 게 다릅니다. 그 따님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네. 저 문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1: 뭐야
0: 양재동 가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노래 좋습니다. 굿입니다.
3: 아이, 고맙습니다.
0: 그리고 구하나 오원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두 번, 양재동
1: 성재. 두 번이 아니고 2번.
0: 2번. 네. 양재동 성재 풍부하고 꺾는 맛이 대단합니다. 네. 한 표 드립니다.
1: 맞아요.
3: 아이, 고맙습니다.
1: 마지막에 막 꺾으셨어. 그죠?
3: 예.
1: 옥타브도 막 올라가시고. 예.
0: 근데 오늘 예. 나훈아 씨가 여기 오신 줄 알았어요.
1: 그래요?
0: 너무 꺾고 돌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1: 또.
0: 아, 7737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양재동님, 모정의 세월 다 이겨내고 대박나세요. 아, 언제나 응원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곡 다 부르셨는데 두 분 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현동현님 어떠셨어요?
4: 예, 우선 저는 저를 그 섭외해 주신 우리 그
1: 김경래 PD
4: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1: 파블로 PD
4: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4: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 아주 애절하게 저 마지막 얘기를 하셨고 네. 양재동 씨는
2: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TBNS 시청자 여러분 계시기에 저도 이 자리에
1: TBNS가
2: 있습니다.
1: 아니고 TBS.
2: 네, TBS. 네. 네, 예청자 시청자 여러분 계시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요.
1: 네.
2: 우리 또 특히나 우리 최일구 선배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1: 아이, 고맙습니다. 네.
2: 네. 우리 남산 선배님도 감사드리고요.
1: 네.
2: 제작진에게도 감사하고 전 국민 어머님, 아버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양재동입니다.
0: 뭐하시냐고요?
1: 아니, 그런 얘기는 됐고
2: 예.
1: 두 곡 부르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생방 라디오에서 부르는 거하고 행사장에서 부르는 거 좀 다른 맛이 있지 않습니까?
2: 예, 있습니다.
1: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2: 이제 일단 행사장에서 부르면 스피커로 풍성하게 나오는데
1: 예.
2: 귀로 이렇게 이어폰 꽂아서 하니까
1: 그렇죠.
2: 강약 조절을 맞춰서 예. 잘 하려다 보니까 예. 뭔가 그 자기 포스터는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1: 예.
2: 그게 좀 한계가 있다는
1: 그렇지,
2: 거. 그렇지만
1: 그렇지.
2: 이제 노력은 하는데
1: 예.
2: 어쨌든 또 제가 오늘 실력 발휘를 많이 못해서
1: 예.
2: 늘 좀
1: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찌 첫승 거두실 것 같아요? 어때요?
2: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 있는 그대로?
2: 예.
1: 현동현 씨는 어떻게 오늘 첫승 거둘 것 같습니까?
4: 아유, 전 보니까 우리 그 양재동 가수님이
1: 네.
4: 젊고 패기 넘치고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데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1: 마음을 비웠다.
4: 참가하는데 오히려 두고 열심히
1: 뭐
4: 앞으로 하겠습니다.
1: 양재동 씨도 뭐 이기든지든 예. 다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2: 예,
1: 하셨는데
2: 예.
1: 근데 저 좀 젊으시다 그러는데 양재동 씨는 몇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젊다고 그러셔가지고.
2: 저, 여기 출연이 뭐 60부터라.
1: 60살 이상만.
2: 그래서 저도 턱걸이 해서.
1: 60이시구나. 60이래요. 네. 젊지도 않으신 거야.
0: 나이 많이 먹었네.
1: 아니, 오늘이 말입니다. 노인의 날이에요. 아, 10월 2일이. 아. 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60년생이니까 65세 이상 주로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현동현 님도 저거 갑장이던데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4: GT 아유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저 청춘이죠.
1: 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산 씨 심사평 한번 들어볼래요? 할까요? 아, 오늘,
0: 예, 해, 당연히 해야죠.
1: 아 근데 시간이 없대.
0: 자 아, 그만 하세요.
1: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7번을 힘든 시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칩니다. 자 남수씨 누가 이겼어요? 발표해주세요.
4: 아, 평가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박빙의 승부로 간만의 차이로 우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발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사를 불러준 양재동 가수 축하합니다.
1: 아유 축하합니다. 네, 자 청취자님께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요.
2: 이렇게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저 현동현 씨도 많은 문자를 받긴 했는데 아깝게 우승 놓쳤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4: 예, 저도 그냥 창도하는 데 의두고 앞으로 열심히 겸손하게 네. 노래 잘 부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 다음에 저 패자 부활전에도 예. 한번 나와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끝곡은 챔피언된 양재동의 동그라미 사랑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동현 씨, 양재동 씨 나와서 감사하고요. 힘든 보조 MC, 사우스 마운티, 남산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의 정체 길이는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주요 고속도로에는 주로 서울 쪽으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분기점 지날 때 2km 정도, 또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는 14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시구간 들어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군산휴게소부터 시작된 정체가 금천 사이로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30km 넘는 구간에서 밀립니다.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금천교에서 광명교와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에 발견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공연예술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지난 9월 6일 이번 시즌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화제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주프를 넘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고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음악을 탄생시킨 이진욱 작곡가와 배우들과 함께 피아노 연주로 열연한 조혁은 피아니스트가 함께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공연을 좀 더 깊게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것도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두 주역을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음악을 만드신 우리 이진욱 작곡가님 그리고 조영훈 피아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작곡과 음악 감독을 맡은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세 번째 벌써 화면에 담게 되잖아요. 어떤 팬분의 글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는데 더 넘버스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도 안 된다.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중심에는 물론 너무 좋은 작품으로 탄생시켜주신 분들 계시지만 음악의 힘을 또 무시 못하겠어요.
3: 우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음악은요. 정말 네. 클래식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0: 저희가 처음 좀 들려드린 곡이 하우스 딱 이제 들어가면 공연장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곡이잖아요. 들으면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는데 그 좀 낯선 경험이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1: 저는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다가 이제 공연장에 딱 들어갔을 때 다른 공간으로 조금 점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습니다. 성당은 아니지만 우선 이 공간에서 이 작품과 만나는 어떤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는 음악 세계로 좀 이렇게 점프를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레고리안 성가와 딱 만나는 지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약간 홀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1: 네.
0: 조용훈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뮤지컬 작품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2: 사실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뮤지컬 세션 하면은 보통 실용이나 재즈를 하신 분들이 주로 건반을 이렇게 많이 맡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계신 진욱 감독님과 2023년에 극장 용에서 했었던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그 또 클래식 작곡가와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잖아요.
0: 네.
2: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뮤지컬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좋은 기회로 이제 또 타고 여기 또 인맥을 타고 네, 작년에도 뮤지컬 작품 두 개 그리고 음악극 하나 하고 올해 또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까지 네. 이렇게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처음 악보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2: 저희 이제 저 말고도 같이 연주로 참여하는 다른 양찬영 피아니스트도 조재철 피아니스트 이렇게 있는데 처음 상견례 날이었나 이제 악보를 받고 처음 대면으로 만났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거 이대로 치는 거 맞아? 악보대로 치는 거 그러니까 손이 갈 수가 없는 테크닉이어서 근데 혹자는 악보대로 친다고 했고 혹자는 또 이거 조금 빼고 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 진욱 감독님이 빼고 치지 마 라고 하셔가지고
0: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 곡의 연주를 좀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우리 이진욱 작곡가께서 그 인트로 연주부터 난 썩지 않을 거야 라는 곡목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1: 네, 저희 까라마조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넘버고요. 제가 사실은 이 곡들을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세계관이 있었어요. D라고 하는 음에서 맨 마지막 D라는 음으로 끝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레라고 시작하는 음에서 맨 마지막 레라고 하는 음으로 끝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요. 도스토옙스키 앞에 이니셜이
0: 예?
1: D. 네.
0: 아.
1: 음악 기법이 있거든요. 소제토카바토라고 하는 음악 기법이 있는데 이니셜을 따가지고 하는 음악 기법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D라고 하는 음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사용했을 때는 D 단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런 약간 작품 맥락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가 난 썩지 않을 거야를 네,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좀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 특집 방송 음악의 힘 넘버를 통한 서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인트로와 난 썩지 않을 거야 라는 넘버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앉아서 듣게 되지 않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가서 티켓팅을 하고 뮤지컬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이런 연주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이런 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맞아요.
0: 네, 네. 아, 도대체 이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1: 네, 우리 이진욱 감독님은, 네. 우리 감독님은 한예종 음악원 예술사 졸업하셨고,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감독님 자체가 피아니스트예요.
0: 아.
1: 네,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시고, 예, 그리고 뭐 작곡, 편곡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시죠. 뮤지컬 참여한 작품을 조금 제가 중심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작기, 예, 시즌 1, 2, OST 편곡 하셨고요. 살짝이 없어요. 2013년에 이 작품이 그 원래는 이제 1966년 이때 이제 공연했었던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이라고 얘기되는 살짝이 없어가 있는데 그 작품을 리바이벌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연이 됐었고 이게 2013년에 예술전당 토월극장 개관 기념작으로 당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편곡하고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제 담당을 하셨죠. 그리고 2016년에 라흐마니노프 작곡 음악 감독 하셨고 그리고 2017년에 지금 이제 까라마조프 대신문관 작곡 음악 감독 그리고 이제 2023년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작곡 음악 감독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올해 피아노의 숲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공연을 보고 왔고
0: 김프에서 처음 초연이 된 건가요?
1: 예. 그래서 이제 대구하고 광주 두 지역에서 이제 연합해 가지고 사실 만든 작품인데 2026년 피아노의 숲 편곡과 음악 감독 이걸 이제 하셨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요. 여기에서도 뭐 클래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예, 편곡의 힘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죠.
0: 네.
1: 그리고 연극도 좀 말씀드리면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너무 많은데요. 2024년에 연극 젤리피쉬 작곡 음악 감독을 네. 했었죠. 이 젤리피쉬가 상을 휩쓸었죠.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있고 그리고 2017년에는 한국 뮤지컬 어워드에서 작곡 음악 감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0: 네.
1: 이 정도로만 제가 짧게 너무 많은데 예.
0: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클래식 음악을 하시고 또 인디밴드에서

0: 대통령께서도 그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1: 제가 사실은 이제 뮤지컬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편곡을 하게 됐어요. 이제 김종국 찾기를 편곡 알바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0: 네네네네.
1: 이 편곡 알바를 하면 이제 등록금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곡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벌었죠. 근데 그게 이제 김종국 찾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0: 김혜성 작곡가의
1: 네, 김혜성 작곡가
0: 저희 크루이십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계속 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일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곡도 하게 되고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점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이제 클래식 작품들만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훈 피아니스트 같이 이제 좋은 피아니스트들을 만나기도 했고 참고로 이제 영훈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뮤지컬에 처음에 큰 관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 있었어요, 없었어요?
2: 실은 없었습니다. 네.
0: 솔직하다. 네, 네, 네.
1: 지금 라흐마니노프를 제가 꼬시면서 피아노를 너무나 섬세하게 잘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브라더스 카라마조프도 꼬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서 꼬셨어요. 아 이거 진짜 쉽다.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정말 이거 되게 쉽고 예,
2: 제가 태어나서 쉽고. 들은 가장 큰 거짓말이었어요. 네.
1: 정말 오면 정말 꿀일 거다. 편하게 해라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2: 그때는 악보를 아직 보여주시기 전이었었거든요. 네. 네.
1: 그리고 이제 상견례 때 데리고 와가지고 편하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스케줄 바쁘다고 많이 빠지길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악보를 보여주면서. 너가 빠지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치, 네. 그치. 네. 그, 우리 감독님께서 악보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악보를 제가 보면서 이거를 한 사람이 라이브로 처음부터까지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계속했습니다. 어떠세요? 연주하실 때.
2: 방금 말씀해주신 그대로고요. 이제 무대 위에는 다섯 명의 배우분들이 이제 관객분들에게 보여지지만 저희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무대 뒤에 소대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인이어로 저희가 배우님들의 그 디테일한 호흡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옆에 살짝 작은 모니터가 하나 있긴 한데 모니터는 거의 볼 정신이 없고
0: 없죠.
2: 네, 겨를이 없고 네. 온전히 그 진짜 귀로 들려오는 배우님들의 그 섬세한 호흡 하나만 쫓아서 또 서로 믿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첫 음부터 맨 마지막 끄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도 원래 피아노를 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공연하는 날은 제가 주먹을 이렇게 쥐면은 거의 이렇게 방울이 하나가 맺혀요.
0: 흘러나오죠.
2: 그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0: 꿀이 아니라 땀이었군요. 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꿀이 아니라 땀이었어요.
1: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 너네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너네는 배우야 라고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맞아. 배우들의 호흡을 다 외우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못 외우면 우리는 공연에 못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정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는 연극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냥 얘기하셨지만 연극을 되게 좋은 연극을 보면 이건 음악이 필요 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연극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그게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 역시 저는 이게 들어간다면 배우랑 음악이랑 가장 촘촘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그만큼 대사랑 붙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음악도 언어라고 생각하고 배우의 대사도 언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게 촘촘하게 붙어있는 순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디렉션을 안 줬고 배우랑 가장 많이 붙어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 피아니스트들이 거의 안 나오길래 정말 죽어봐라 라는 생각을
0: 정말 하면서 죽어봐라.
1: 네, 하면서 정말 죽어봐라 라는 생각을
4: 제 생각엔 거의 이진욱 작곡가님의 발톱에 이렇게 찍혀서 오신 느낌인데요. 네. 사실 조영훈 피아니스트님은 정말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헝가리 국립 리스트 음악원 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1회 한국 리스트 콩쿠르 1위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대회 이만큼 대회 입상하셨고요. 이렇게 피아노가 너무 좋아

0: 했던 작품을 알고 보면
1: 계셨어요.
0: 조영훈 피아니스트 훈피.
1: 아, 네. 아, 닉네임 훈피.
0: 네, 훈피셨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유튜브 채널이 있으세요. 아~ 훈투비라는 채널인데 네. 여기에서 그런 연주 영상도 너무 좋은데 일요일 밤에 또 라이브를 해주시거든요. 아~
2: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그 관객 질문들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앞서도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그 다섯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지만 피아노 자체도 연기를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 밀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어떨 때는 막 간질간질 그 배우들 좀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몰아붙이는 것 같다가 서사를 그냥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실 텐데.
2: 네. 사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극장 오셔서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단순히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노래를 하고 뒤에서 누군가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 그냥 그런 감상이 아니라 아 정말 저들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촘촘하게 이 극을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아. 이걸 몰라주면. 몰라주시면. 약간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 연주 또 공연에 임하는 면도 있는데. 네. 뭐 사실 모르신다고 해도 또 저희는 저희 나름의 또 보람이 있어요. 매 공연마다. 네. 아, 해냈다.
1: 아, 해냈다. 아,
2: 오늘도 해냈다. 끝났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딱 피아노 앉았어요, 앞에. 앉았어요.
2: 공연 전에?
1: 네, 네, 공연 전에 앉았어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루틴 뭐 이런 게 있나요?
2: 아, 루틴? 네, 네, 네. 사실 공연 내내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연 전에는 피아노 앞에 이렇게 저는 서 있습니다. 아하. 서서 좀 약간 스트레칭.
1: 허리 건강을 위해서.
2: 스트레칭을 네. 하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하우스 음악이 이제 저희 인이어에도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게,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리에 레이손이라고 그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에 빗대어서 주님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배우님의 호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미스터치가 나지 않게 하시고 약간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작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0: 그 관객 질문 중에서 그 호흡을 어떻게 안 놓치시는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2: 말 그대로 정말 초집중. 네. 그리고 배우님들이 아무래도 연기와 병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연기의 호흡인지 이게 노래 시작하기 전에 호흡인지를 구별을 네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정말 순간적 0.1초의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1: 네 지금 네, 그래서
2: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1: 아니, 힘드니까요. 네. 근데 그 배우분들이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지금 다섯 분의 그 배우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네. 지금 뭐
2: 러블 캐스팅 네 분씩
1: 다, 네, 그렇게 네. 되니까 그분들을 다 세세하게 지금 구분을 하고
2: 맞아요.
1: 계시는 거잖아요.
2: 네, 그래서 저 악보에 보면은 이렇게 성함하고 색깔별로 네, 네, 네. 배우님마다의 특징 혹은 네 그런 거를 좀 메모를 이야. 해놓고 네 공연마다.
1: 우리 그 장롱 안에서라는 넘버에 보면 이반과 알료샤의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피아노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좀 이렇게 막 아버지와 아들 이런 거는 진짜 막 피아노가 앞장서서 막 두드리시잖아요. 네. 그때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같이 감정 올라온다. 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2: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도 입으로는 사실 배우님들이 부르시는 노래 가사를 좀 따라하면서 이렇게 좀 호흡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그 가사들을 저도 이제 네. 새끼. 근데 그럴 때마다 피아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3: 연주하시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렇게 주고받으실 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2: 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다툼을 하는 막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평소에 저의 원래 성격은 사실 되게 좀 내성적이고 내향인 성격이 큰데 그 곡을 칠 때만큼은 내가
1: 호전적으로 변하는군요.
2: 네, 내가 피아노를 한번 부셔보겠다라는 각오로 네, 실제 저희 리허설 할 때도 진욱 감독님이 영훈아 부셔! 그래서 되겠니 부셔! 막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와.
1: 저희가 그냥 이 공간에 모신 게 아니잖아요. 이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부시는지 얼마나 시원하게 세게

0: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우리 이진욱 작곡가 그리고 조영훈 피아니스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 이게 지금 약간 캄다운이 안 되는 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할 일일까 싶을 만큼 극장 여러 번 찾아가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오롯이 음악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연주하시는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쓰시는 피아노랑은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1: 완전 네네 다르죠, 다르죠.
0: 어떠세요? 지금 터치나 이런 게?
1: 그 극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자 건반으로 소리가 나가고 저도 치기 때문에 그 소리의 울림 자체가 제 몸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랜드 피아노는 사실 울림통 때문인지 저 오늘따라 좀 더 좀 더 멋있게 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울림이 제 몸에 손끝에도 이렇게 전해지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타공감 자체가 좀
1: 다르죠.
0: 많이 다르고
1: 네,
0: 그 아까 작곡가님이 이제는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톤도 달리하고 있다 지금. 그건 어떤 의미예요?
1: 아, 극장에서는 이제 저의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그 콘솔에서 그 직접 객석으로 나가는 음향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좀 더 크게 연주하지 않아도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작게 너무 작게 연주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서는 좀 다이내믹의 레인지가 조금 좁혀져 있다면은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작은 부분은 더 작게 할 수 있고 또 큰 부분은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네네 그 레인지 조절을 좀 더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2: 정훈이는 정말 섬세하게 너무나 잘 치는 피아니스트라 아까도 이제 뒤에 나오는 곡도 들어오시면 정말로 이제 옷구슬 굴러가듯 소리들이 되게 황홀한 정말 그런 터치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그나저나 이제 좀 우리 진위를 가려야 될 타이밍인데 우리 오세혁 연출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니 처음에 이제 작곡을 의뢰했을 때는 굉장히 뽀샤시한 알료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 진욱 감독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스메로자코프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6: 정말 이 작품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야기가 너무나 무슨 말인지 우선은 굉장히 모르는 말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굉장히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헛소리를 쓰고 있었을 때 오세혁 연출님한테 가사를 빨리 좀 달라. 일본에 계셨는데 근데 가사를 주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형제들이 사중창을 부르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네 명이 다 다르게 부르는 부분이에요.
5: 말 그대로 헛소리를 네. 하게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 네. 네. 네. 처음에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뮤지컬인데 이게 왜 이게 네 명이 다 다른 부분을 줬냐 했더니 진짜 헛소리여가지고 이렇게 줬다. 그래가지고
5: 가사가 안 들렸으면 네. 좋겠다.
6: 가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아 이렇게 써도 되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멋있지 않냐 그러면서 줬길래 그러면 그래 나도 그냥 막 써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헛소리라고 하는 넘버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정말 사람들이 되게 좀 좋아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 발작이라고 하는 넘버도 사실은 보면 A4 용지 5장인가 6장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시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좀 좋았던 거는 같지만 이해하기는 조금 되게 어려웠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 텍스트를 믿고 그냥 한번 따라가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음들을 붙여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 자체가 송품으로 막아지면은 너무나 이게 좀 흥미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작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이 스메르자코프가 뭔가 폭발시키는 에너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송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온전히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예, 그래서 이제 음악과 서사가 사실 한 몸으로 붙어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동기가 많이 남아요, 귀에. 동기가. 어떤 그 넘버 안에 가장 변주가 계속 되고 있는 동기가 나오면서 그 동기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계속 와닿거든요. 그게 아마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 그러니까 그 동일한 멜로디를 들었을 때 관객들을 다시금 그 장면으로 훅훅 끌고 들어가는 그런 감정이 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7: 네, 맞습니다.
5: 그리고 제가 최승현 선생님이랑 이제 처음 공연을 보고 나와서 최승현 선생님이 피아니스트들의 전완근이 너무 걱정된다는 네. 저거 마비 온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8: 맞아요. 오, 피아노를 좀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역시 경험자셔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와 아들 노래가 끝나고 뒤에서 막 이제 뒤에서 싸우는 장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계속 깔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계속 이 왼손과 오른손을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넘버가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뒤에서
5: 손을 터는
8: 있는 모습을 아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저는 사실 그 막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옥타브로 뛰는 구간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지점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손이 딱딱 정확한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정말 존경합니다.
8: 감사합니다.
9: 관객 질문 중에서 그 종종 올려주시는 백스테이지 영상을 보면 손이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0: 악보를 혹시 누가 넘겨주시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 그게 피아니스트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드로 전자 악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2: 패드를 넘기는
1: 다른 또 그 페달이 있습니다.
2: 맞아요, 페달.
1: 그래서 저는 악보를 보고 손으로는 치고 왼발로 이제 왼발로 악보를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종이 악보를 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이렇게 순발력 있게 착착 이렇게 넘기는
3: 터너는 없죠.
1: 네, 터너는 따로 없습니다.
0: 아, 터너 하고 싶어요.
2: 저는 브라더스 카라마조프에서 좋아하는 넘버들은 사실은 좀 서정적인 넘버들이고 그 힘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지금 좀 두 곡을 함께 좀 청해 들어보려고 하는데 처음 들을 곡이 알료샤의 넘버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하고 싶지만 정말 암전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되는 그 두 곡을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 또 공교롭게 두 곡 다 알료샤의 넘버네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정말 극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여린 모습으로 나오는 알료샤의 두 넘버들을 요 두 곡은 제가 피아노로 살짝씩 멜로디도 같이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오늘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음악의 힘, 이 넘버를 통한 서사의 이해라는 조금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딱 제격인 작품이죠.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우리 이진욱 작곡가 그리고 조영훈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오늘 이 초대 손님들을 향한 다양한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 몇 개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이진욱 작곡가님께 폭풍을 창조해낸 작곡가.
0: 폭풍을 창조했다고요? 네. 오.
1: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에 처절한 파멸의 서사를 담을 수 있다니 혹시 파멸 전문 작곡가는 아니신지요? 넘버에서 느껴지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작곡하실 때 이런 질문도 또 있었거든요. 가장 쉽게 작곡한 넘버 그리고 가장 어렵게 작곡한 넘버. 그래서 이런 폭풍 같은 작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은 가장 쉽게 작곡한 넘버는 아까 얘기했던 알료샤 넘버 같은 경우는 편하게 작곡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료샤라고 하는 캐릭터를 참 좋아했고요. 알료샤는 참 이렇게 좀 약간 사랑스러운 캐릭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멜로디들이 이제 좀 먼저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스메르 작곡부나 약간 이반의 캐릭터들의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발작이나 대신문관 1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를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파멸 음악은 썼을 때는 스메르 작곡부 배우들도 그렇고 이반 배우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저한테도 이렇게 많이 좀 줬었던 것 같고 특히나 그 배우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갔을 때 굉장한 희열감도 있었고 아, 이 배우들의 어떤 그런 능력치를 끝까지 한번 좀 뽑을 수 있으면 되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 그 배우들이 악보 처음 딱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당시에?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2: 우선은 정말로 처음 봤을 때 형 이거 진짜 하라는 거야? 정말로 이거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0: 네. 조용훈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코멘트들이 있을까요?
1: 작곡가님이 폭풍을 창조해내셨다면 피아니스트님께서는 그 폭풍을 실제로 휘몰아치게 만드는 피아니스트다. 그리고 폭풍 속 생존 전문가. 그래서 조영훈 이름 세 글자로 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의 역치를 끌어올리는 연주자. 온화하고 다정하고 조화로운 피아니스트 이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4: 와, 이거는 제 어디 프로필에 넣고 싶은
0: 그대로 네, 네,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4: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1: 폭풍 속 생존가
4: 생존이라는 단어가 딱 꽂혔는데 진짜 매 공연마다 이렇게 네, 생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또 관객들이 저희가 굉장히 놀라는 지점들이 음악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깊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오마주 되는 것들도 딱 캐치한 게 있는데
1: 네, 특히 가장 절정해지다는 헛소리라는 넘버가 캐롤 오브 더 벨스 이걸 담았다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상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로 이 부분을 활용하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 사실 캐롤 오브 더 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드릴기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1000년도 더 된 우크라이나 민요로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교도의 어떤 풍요를 위한 약간 민요를 알고 있고요. 이 테마를 제가 사용한 거는 이게 지금 헛소리잖아요. 헛소리랑 그 맥락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한다는 그런 전제와 헛소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발전을 하고 인류가 뭔가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헛소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세상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 자체가 뭔가 약간 맥락 자체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안에 관련된 러시아스러운 가장 원류의 멜로디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천재세요?
2: 아니 아니 그런 레퍼런스를 조금 이렇게 조금 공부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작곡가는. 네. 정말 네. 음악을 많이 듣고 그 안에서 영감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헛소리 넘버가 물론 많이 노출된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다라는 말이 그냥 딱 어울리는 그런 넘버라고 생각해요.
0: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와 이거는 인류학과 진화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종교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접근을 하셔야 나오는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흠칫 놀랐거든요.
3: 실제로 많이 하세요 공부를. 논문 읽는 게 취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참상한 논문을. 네.
2: 아 근데 이 작품 하면서 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깨지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이 소설에 좀 약간 녹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도르비치, 그러니까 표도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반이 생각하는 그런 프롤레타리아적인 그런 생각들이 약간 뭔가 그런 사상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아,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그런 사상들과 음악들, 그 시대에 살았던 음악 문화들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음악 문화들까지도 뭔가 연결시키고 싶었던 생각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지금 관객들의 사랑을 괜히 받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런 해석을 어디에서도 들려주시진 않으셨겠지만 음악에 녹여져 있고 배우들의 연기 하나하나에 녹여져 있고 대사 그리고 피아노의 호흡까지 다 이게 이 관객들로서는 이걸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솔드아웃이 되고 있다고.
3: 공연의 DNA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뮤지컬에는 한 편의 DNA가 있다. 각 편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최초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반드시 유지했으면 하는 혹은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오리지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잘 지켜진 공연은 전체가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딱 묶여 있어요. 음악을 예를 들어 이 넘버는 D에서부터 D로 가져간다. 이 넘버는 러시안적인 무드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교도적인 어떤 사상을 담고 내가 거기에다 서사를 담겠다. 그것을 음악으로 풀어내보자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그냥 좋은 멜로디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음악 이면에 깔린 여러 층층이 겹쳐져 있는 문화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있잖아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연을 보다 보면. 맞아.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깔린 그 아이디어들이 촘촘히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1: 그 이진욱 작곡가께서 이 작품의 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중세시대 음악 작곡 기법까지 활용을 하셨다.
2: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 때 음악 기법이긴 한데요. 사실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단어를 표현했을 때는 이제 음들이 하행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삶이 내 몸을 다 빠져나간다, 이제 표도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을 다 빠져나간다 했을 때는 영혼이, 그렇지, 삶이 내 몸을 다 빠져나간다. 이거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3: 그림 그리듯이.
2: 네, 그림 그리듯이 그런 것들을 예, 페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작품에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런 색깔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멘니라고 하는 성가의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기들을 다 배제시키고 사람들의 목소리로만 만드는 성가의 기법이 있거든요. 저희 작품이랑 맥이 좀 이렇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의 제안은 저희는 이제 피아노 하나, 남자들의 목소리로 가는 그런 컨셉들이 러시아 종교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래서 배우들이 이렇게 허밍으로 하는 그런 네네. 순간에 그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르르함이 있어요. 네. 네, 네. 굉장히 간결한 소리들인데도 뭔가 파고드는 게 있는데 그런 의도셨군요.
2: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에 우리 작곡가님의 대표작으로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클래식 전공자로서 사실 욕심을 되게 많이 내셨고 지금 설명 들어보면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깊어요. 넘버 하나하나에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겠죠.
0: 너무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아까 노래가 없이 그냥 반주만 듣는데도 울컥하고 이 감정이 잡히는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주하면서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도 좀 이렇게 내가 연주한다는 것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작품 속에 훅 들어가 있을 때는 좀 감정이 막 이렇게 일렁일렁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들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4: 저도 특별히 그 좀 서정적인 넘버를 연주할 때는 그 배우님들의 또 연기가 굉장히 정점에 이르렀을 때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감정에 좀 이렇게 이입이 돼서 가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0: 네.
4: 키나 알료샤의 넘버들이 저에게는 또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처음 딱 악보를 받았을 때도 그 곡들에 좀 이렇게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알료샤와 이반이 부르는 또 하나의 명곡이죠. 장롱 안에서라는 넘버를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저희가 이거 촬영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너무 또 이렇게 좀 죄송해서 몇 곡이나 연주를 해주실까 싶었는데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제가 뭐 피디님께 전해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뭐 전곡을 하래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애정하는 아유, 네. 작품이 되신 거죠, 지금?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막바지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전환근은 계속 힘이 들지만, 그래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또 힘든 만큼, 왜 저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었던 순간은 그 순간을 지나갈 때는 되게, 아,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또 내가 이런 것을 해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 쌓여가는 거잖아요. 몸은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도 없지 않지만 큰 폭풍을 지나고 나서 또 조금이나마 성장해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면 또 지금의 이 힘든 과정들이 또 마냥 힘들지만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폭풍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진욱 감독님과 극장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또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그 제 옆에서 계속 손가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은 이 여기가 되게 뭉툭하고 그리고 손톱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살이 더 두껍게 네, 쌓여 있어서
1: 맞아요.
2: 나이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나이테에 브라더 스카라모조프가 하나의 또 이렇게 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얇은 선 아니고 굵은 선.
2: 굵은 선.
0: 힘들어.
2: 네. 네.
0: 작곡가님은 어떠세요? 이런 피아니스트를 또 이제 뮤지컬계로 정말 또 끌고 오셔서 꿀빨한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끌고 오신 보람이 좀 있으시죠?
3: 너무 좋고요. 사실 이번 시즌이 저한테는 되게 약간 감동적인 이유는 저희 브라더 스카라마조프 이제 피아니스트들의 손에 맞게 사실 악보를 다 커스터마 시켰거든요.
0: 아.
3: 저 이거 다 못 치겠어요 라는 말이 다 쏙 들어가도록 너만의 악보를 다 맞춰서 이렇게 다 이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다 다음 시즌에 할 때도 다 그 피아니스트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를 해서 최적의 여건으로 공연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매 시즌마다 좀 해서 최고의 공연을 더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0: 네.
3: 있습니다.
0: 근데 왜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혹시나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안 올까봐 미리 지금 좀
3: 어떻게든 맞춰드리겠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0: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 그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앞서 우리 뭐 뮤지컬에서 어떤 DNA를 표현해 주셨는데 음악이 갖고 있는 힘 음악이 서사를 끌고 가는 그 힘 덕분에 우리가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정점에 지금 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이준욱 작곡가가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또 충평을 좀 해주시죠.
2: 피아노 한 대로 이렇게 다층적인 서사의 층위를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그림이 보이는 거, 이 작품의 그림이 보이는 거, 문화가 보이고 미학이 보이는 그런 지점까지 음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뮤지컬이 처해 있는 어떤 위치 우리가 고민해봤을 때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해야만 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은 해외에서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한국 뮤지컬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행정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인력이 참 중요하다. 창작진. 창작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0: 맞아요.
2: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음악이 새로운 어떤 음악들이 계속 실험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0: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마무리도 우리 연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 네.
0: 자, 앞서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발작을 이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 특집 방송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강남수단로 성산 방면으로는 관악터널 한 3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또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봉은교 구간 양방면이 마라톤 행사로 인해서 통제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행사는 마무리되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오후 6시 안으로 통제는 풀리겠고요. 고속

고속도로 중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봉평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끼리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 습도는 4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슬슬 주목받는 곳이 있죠. 바로 붕세권입니다. 집 앞 골목에서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바로 살 수 있는 곳. 이제는 붕세권 앱으로도 붕어빵 파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세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슬리퍼만 끌고 마트를 갈 수 있는 슬세권, 푸른 숲을 곁에 둔 숲세권도 인기를 얻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생활권을 가장 원하시나요? 요즘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형 의료기관과 가까운 병세권도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난 나이 들면 아주 공기 좋은 시골집에서 살 거야. 이런 꿈 한 번들 다들 꿈꾸셨죠? 그런데 현실은요, 병원과 복지관이 가까운 동네가 최고랍니다. 붕세권, 슬세권, 병세권 다 좋지만 팍팍한 고물가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건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돈세권이 아닐까요? 저희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든든한 돈세권이 되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가호의 시작,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문 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있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코너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붕세권, 숲세권, 병세권 이런 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두 분은 어떤 생활권에 살고 싶으세요?
1: 굳이 이제 하나를 좀 고르자면 지금은 숲세권인 것 같습니다.
0: 아, 숲세권.
1: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역세권이나 편의시설 좀 많은 데를 좀 선호했었는데 네.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공원이나 산책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0: 아, 이게 또 네, 나이대별로 달라지죠.
1: 쾌적한 환경에 사는 게 좀 더 네.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0: 하나 팀장님은요?
2: 저는요, 지금 대구에 유명한 학세권에 살고 있거든요.
0: 아.
2: 학원이랑 학원, 네. 네, 학원이랑 이제 학교 많은 학세권에 사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게 목표예요.
0: 아, 벗어나는 게 목표다.
2: 예, 예, 너무 10시만 되면 네.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넓은 8차선 도로가 네. 마비가 돼요.
0: 알죠, 알죠.
2: 네, 다 픽업하러 와서. 네. 근데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볼 때마다. 뭐, 우리 애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거기를 좀 벗어나고 싶네요, 일단.
0: 벗어나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2: 숲세권으로 가야죠. 아. 나이가 있으니까.
0: 역시, 나이 들면 숲세권. 네. 사실 저도 숲세권 살고 싶은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좀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원하는 세권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우리가 돈을 벌어다 주는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자, 귀 쫑긋하면서 원하시는 세권 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의 경제 고민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용인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참 공기 좋은 곳 많은데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준비한 보험, 내 노후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중복은 없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가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40대 여성분의 사연을 통해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살리는 점검 기준 그리고 가성비 보험 준비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죠. 자,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에게 짐이 되지는 말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혹시 제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를 대비해 보험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아들이 또래보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다. 가끔은 그 모습이 애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주말 모처럼 아들과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1: 엄마, 나 대학교 들어가면 알바할게. 그래서 엄마 용돈도 줄 거야. 엄마도 그때는 일 좀 줄여. 맨날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나 좀 걱정돼.
2: 왜? 예쁜 엄마 누가 데려갈까 봐 불안하니?
1: 예쁜.

0: 정말 엄마 일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는 우리 아들 건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
1: 엄마 건강을 잘 챙겨야지. 제 걱정 건강은 걱정 마세요. 나 건강한 대신에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 보고도 뭐라 하기 없기에요. 절대.
0: 야, 성적도 건강해야지.
2: 네, 저희 아들 정말 건강합니다. 근데 너무 건강만 합니다. 성적은 그렇지가 않네요. 몇 년 있으면 성인이 되지만 제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이런 아들에게 혹시라도 엄마 건강 문제로 패기치지 않으려고 보험을 잘 챙겨뒀습니다. 지인 중 보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추천받은 대로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 어느새 보험이 꽤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머니 특별실을 듣고 보험도 중간중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도 일을 조금 줄이고 제 노후 준비도 시작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 과연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하나 팀장님 혹시 자식 생각하면서 너무 감정이입을 하신 게 아닐까?
0: 야해서 네. 너무... 어제 그대로 했던 말이라 가지고. 네.
2: 아니 나오네요. 대본이 네. 원래 아들아였거든요. 네. 갑자기 야가 튀어나왔어요. 네, 아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 이렇게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보험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과연 제대로 준비한 건지 점검 받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땠나요?
1: 네,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라고 느꼈는데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본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절대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보험도 그 마음을 하나씩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본인이 매달 보험료를 정확히 얼마 내는지 모르고 계셨거든요. 네. 여러 보험사에서 자동이체 되다 보니까 한 뭐 50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2: 50만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가고 있었나요?
1: 네, 전부 확인해 보니까 사연자분 혼자 가입한 보험이 총 9건이었고요. 월 보험료는 50만 원을 훌쩍 넘긴 71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그래도 이 중에 30만 원 정도는 저축이라 나중에 돌려받은 돈이라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70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전부 보장성은 아니었고 저축성 보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0: 네네. 확인해보니까 월 18만 원대의 종신보험하고 13만 원 정도의 간병보험을 이게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셨는데요. 네. 두 상품 모두 일정 기간 유지하고 나면 해지 환급금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목적은 보장을 위한 보험이었죠.
2: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매달 31만 원 정도를 나는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던 거네요.
1: 맞습니다. 물론 보험에도 해지 환급금이 쌓일 수도 있고 상품에 따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노후 생활비를 만들기 위한 저축이나 연금 준비는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나중에 원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만 듣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언제 해지해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2: 그러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보험료를 매달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보험은 어떤 상품인지, 그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로 내가 답하기 어렵다 이러면 한 번쯤은 보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개수보다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고 그 돈이 또 어떤 목적으로 보험료를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2: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자님의 보장 내용은 어땠나요? 이 보험을 많이 가입한 만큼 9개라고 하셨는데 든든하게 좀 준비가 돼 있었나요?
1: 아쉽게도 이쪽에서도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사연자분은 암보험도 있었고 뇌나 심장 관련 진단비도 있었고 실손보험도 있었는데요. 본인은 나는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했으니까 큰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니까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효율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2: 아, 보험이 9건이나 됐고 뭐 70만 원 넘게 내고 있었는데 효율이 떨어졌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0: 네. 이 보험 개수와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건 이거는 뭐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2: 네.
0: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진단비가 여러 보험에 나눠 있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일부 보험은 갱신형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낼 수 있지만 앞으로 갱신될 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장을 유지하는데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단점이 있죠.
2: 사연자분은 또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준비했던 보험인데 정작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아들에게 의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사연자분께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2: 네.
1: 지금 70만 원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으세요라고 여쭤봤는데요. 그건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40, 50대 분들이 보험을 점검할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까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네.
0: 특히 갱신형 보험은요. 현재 보험료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갱신 시점에 연령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2: 네.
0: 위험률, 위험보험료를 봐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진다면 정해진 기간 납입이 끝나는 보험과 달리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기가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근데 또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갱신형 보험을 무작정 또 정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먼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 보험에는 지금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같은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좋은 보장이 있을 수도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2: 네.
1: 실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보험료만 보고 무작정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그럼 우리 사연자분은 보험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 네, 일단 기존 실손보험은요. 현재 보험료와 의료 이용 상황 등을 함께 보고 일단 봐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2: 네.
0: 오래전에 가입한 보장 가운데에서도 현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슷한 보장이 중복돼 있거나 현재 사연자분에게 우선순위가 낮다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로 했어요.
2: 네. 근데 이렇게 보험료를 줄이려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면 막상 큰 병에 걸렸을 때 혹시나 보장이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거든요.
1: 네,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 보험료만 줄이는 게 보장 점검은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합니다.
2: 네.
1: 사연자분 보험의 특징을 보면 암이나 뇌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큰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목돈을 지급하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 그렇죠. 이 진단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0: 네, 물론 뭐 진단비는 중요하거든요.
2: 네.
0: 근데 다만 진단비는 보통 약관에서 정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장이고요.
2: 네.
0: 근데 실제적으로 실제 치료비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기존 진단비는 일단 살리면서 실제 치료 과정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까지 같이 확인을 해본 겁니다.
1: 네, 특히 암이나 뇌심장 질환은 치료 방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실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요.
2: 네.
1: 그래서 사연자분도 무조건 진단비 금액을 더 높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실손과 기존 보험에서 어떤 치료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을 조금만 해드렸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결과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돈 중요하잖아요.
0: 네. 우선 우리 사연자분이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보험이 두 건 있었잖아요.
2: 네.
0: 노후 준비 목적하고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별도로 정리를 하시기를 권유해드렸고요.
2: 네.
0: 건강보장과 관련해서는 월 40만 원 정도 부담하시던 보험료가 월 약 29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상담은 단순히 월 보험료 10만 원을 줄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큰 차이는
2: 네.
1: 앞으로 내야 할 총 보험료였는데요. 기존 보험을 살펴보니까 갱신형 보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 네.
1: 지금은 낼 만한 보험료였지만 60대, 뭐 70대, 그 이유가 돼서도 보장을 유지하려면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1만 원이다라고 하면 크게는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0: 그렇죠. 뭐 사연자분이 지금 50대 초반이셨거든요.
2: 네.
0: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갱신형 보험료가 앞으로 단 한 번도 안 오른다고 정말 한 번도 안 오른다고 이 금액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도 90세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가 1억을 훌쩍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2: 네.
0: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갱신형 보험은 또 갱신될 때 보험료가 훨씬 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
2: 그쵸.
0: 부담은 더 커진다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보험은 이번 달 보험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몇 살까지 총 얼마를 더 낼 것인가까지 같이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보험 중에서 지켜야 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실손을 제외한 주요 보장은 20년 납 비갱신형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을 만들어드렸습니다.
2: 그러면 월 11만 원 줄인 것보다 은퇴 후까지 이어질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게 또 훨씬 큰 변화였던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단순 계산으로 비교를 해도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수천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2: 네.
0: 특히 기존 갱신형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거가 지금 수천만 원이에요.
2: 네.
0: 근데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월 보험료 조금 줄였다. 이거보다는 은퇴 이후에 보험료를 크게 낮췄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2: 맞아요. 은퇴 이후에 부담을 줄여야 또 아들에게도 부담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이 또 부실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보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나요?
1: 네. 기존 보험은 암, 뇌, 심장 질환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 잘 준비된 진단비는 일단 최대한 살려드렸고요.
2: 네.
1: 대신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부족한 보장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2: 네.
0: 네, 특히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혹여나 비급여 비용 부담이 크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일단 진단비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 실손에서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암, 뇌, 심장 관련해서 치료 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비급여에 관련된 치료비를 함께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드렸어요.
2: 이래서 보험도 정말 중간중간 전문가를 만나서 점검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필요한 보장은 보완하면서 월 보험료는 낮추고 갱신형 비중까지 줄여서 앞으로의 부담도 덜어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저는 이번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 네.
1: 사연자분이 처음 보험을 많이 준비했던 이유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잖아요.
2: 네.
1: 그런데 70세, 80세가 돼서도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면 그 보험료 자체가 결국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압박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연 주신 청취자분도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네, 우리 사연자분 마음이 저도 이해는 되는데 보험금을 많이 준비해두면 아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평생 내야 되는 보험료도 생각을 했어야 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그 말씀이 이번 상담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매달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아는데 이걸 몇 살까지 내야 하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내 보험 중에 갱신형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1: 네. 그런 분들은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납입해야 할 총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특히 40대, 50대라면 지금 소득으로 낼 수 있느냐보다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2: 네. 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보험을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지만 과연 제대로 준비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우리 싱글맘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매달 보험료는 71만 8천 원이나 내고 있었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비슷한 보장은 겹쳐있고 정작 필요한 치료비 보장은 부족했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기존의 좋은 보장은 살리고 부족한 치료비는 보완하면서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리해 월 보험료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총 보험료 부담까지 낮춰드렸는데요. 보험은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갖추고 노후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는 지금 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갱신형 보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 몇 살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대로 보장 분석 받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임영웅입니다. 무지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6727님의 문자인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나중에 세금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다 보니 비과세 한도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품이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연금이고 일반적인 비과세 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 연금보험에 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1: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1: 지금부터 이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일반적인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 네, 일단 대표적으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데요.
0: 네.
2: 2017년 4월 이후 계약을 하신 건 기준으로 계약자 한 명당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일단 있고요.
0: 네.
2: 이렇게 월납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라는 별도의 비과세 요건은 있습니다.
0: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주세요.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이라면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각각 15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저도 이 보험 프로그램을 좀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각각 받을 수 있다. 저는 X 하겠습니다.
1: 대단하신데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신데, 아, 진짜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 월 150만 원 요건은
0: 네.
1: 보험회사마다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0: 네.
1: 계약자 기준으로 그 해당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률 합산해서 판단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0: 네.
1: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저 근데 칭찬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대단하신데요.
0: 대단하신데 좀
1: 너무 대단하신데요?
0: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1: 너무 대단하신데요?
0: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1: 나아졌어요?
0: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 개를 가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과세 요건에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2: 네, 그렇죠. 뭐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보험도 있고 또 최근에 추가한 보험도 있다. 이러면은 계약 시기나 납입 방식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뭐 내 보험은 연금보험이니까 당연히 비과세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입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지 따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런데 이 문자 주신 6727님이 이런 한도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보험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런 연금보험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바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그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월 150만 원이나 그 보험료 합계액 1억 원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2: 근데 방금 네. 말씀하신 거에 한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0: 네.
2: 한도 없이 아무렇게나 가입을 해도 뭐 무조건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안 되고 대신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일단 지급받아야 되고요.
0: 네.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입 등을 지급받지 않는 세법에서 정한 종신형 연금보험을 이 요건이 충족해야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한도가 다른 대신에 55세 이후부터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네. 일반적인 연금 보험은 나중에 목돈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생각하신 분들 사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반면에 이런 종신형 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노후에 평생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0: 그러면 만약에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뭐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오래 산다.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속?
1: 네. 가입한 상품의 연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신연금형의 기본적인 특징이 살아있는 동안 그 계속 연금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0: 네.
1: 그래서 오래 살수록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그 장수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노후에 평생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 이 의미가 더 크겠네요.
1: 맞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0: 네.
1: 비과세만 보고 연금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노후에는 자산이 얼마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매달 얼마가 통장으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통해서 평생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러면 평생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요건까지 갖출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2: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0: 네.
2: 종신형 연금은 장점은 분명해요. 근데 대신 지금 활용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내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뭐 연금을 일정 기간만 집중해서 또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2: 근데 연금은 결국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네요.
1: 맞습니다. 특히 50대 분들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면 국민연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퇴직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기존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몇 살부터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걸 다 더했는데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 후에 월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존 연금을 다 합쳐도 한 2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1: 네, 바로 그건데요. 저는 연금을 상담을 할 때 상품부터 보는 것보다는 그 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0: 네.
1: 150만 원이 부족하다면 그 돈을 20년, 뭐 30년 동안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인지가 진짜 노후 준비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연금은 가입하는 것보다 받는 방법 선택도 중요한데요.
0: 네.
2: 같은 노후 자금이라도 어떤 계좌에서 먼저 받고 어떤 연금은 뒤로 미루고 어떤 돈은 평생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미 연금보험을 뭐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로 가입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기존 연금부터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죠.
1: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전에 가입한 연금 중에는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 계약의 연금 개시 나이, 예상 연금액,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 마지막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0: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내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제대로 확인해 봐야지 하고 막상 보험증권에 딱 열어봤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 작고 빼곡한 글자들을 보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단 말이죠.
2: 그렇죠. 뭐 하얀 거 종이고 검은 거 글씨로다 하게 되는데
0: 네.
2: 그래서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0: 네, 세 가지 좋습니다.
2: 네. 나는 몇 살 때부터 받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 받는지 그리고 몇 살 때부터 받는 연금인지 여기에 일단 내가 가입한 연금이 세제 요건을 적용받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네, 실제 상담도 똑같은데요.
0: 네.
1: 연금 보험료는 10년, 20년씩 잘 내고 계시는데 정작 그래서 65세부터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 돈을 내고 있는데 내가 받을 돈을 모른다는 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연금증권 한번 꺼내 보셔야겠습니다. 내 연금이 비과세 요건에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몇 살부터 얼마를 받는지, 평생 받는 건지 일정 기간만 받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2: 네, 그리고 혹시 아직 연금을 준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상품부터 찾지 말고요. 네. 은퇴 후에 정말 내가 얼마나 생활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계산부터 해보시고요. 그다음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금액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상품을 찾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모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릅니다. 특히 종신형 연금은 일반적인 월납 한도만 볼 게 아니라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이 별도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연금으로 은퇴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돈을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평생 부족하지 않은지를 함께 보셔야 하고요. 연금은 가입할 때보다 받을 때가 훨씬 중요한 상품입니다.
0: 맞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연금보험이 있는데 얼마 받을지 모르겠다. 내 연금이 어떤 비과세 요건에 적용받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내 노후 생활비가 충분한지 한번 계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다비치 모르시나요?

0: 네, 다비치 모르시나요? 함께 들었습니다. 민원 하나 더 만나볼게요. 6598님께서 노후 준비를 위해 변액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10년 정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IRP가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변액 보험과 IRP는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1: 네, 변액보험과 IRP는 대표적으로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고요.
0: 아, 그렇죠.
1: 변액보험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네. 장기간 유지를 하게 되면 보험차익,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절세가 우선이면은 IRP, 장기적인 비과세와 연금 활용이 목적이라면 변액보험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팀장님은 혹시 선택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1: 저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네. 변액보험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43님 사연인데요. 요즘 또 8% 보장을 내세운 연금보험이 있던데요. 조건은 괜찮아 보이는데 큰 보험회사가 아니라 조금 망설여집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연금 상품도 믿고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가입 전에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2: 일단은요, 연 단위 8% 이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요. 네. 이 상품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8%라는 이 금액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네. 실제 연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얼마를 지급받는지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먼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연금 보험회사가 뭐 작은 회사라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은 지금 8%를 보증하는 회사가 은행 계열사인 것 같고요. 네. 그 회사 연금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조금은 뭐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회사 규모보다는 뭐 보험금 지급 여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적용을 받는지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 8% 보장만 받고 어떤 곳인지 바로 아시는 거예요?
2: 그런 곳이 이제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상품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걸 네. 모르면 저희가 여기 와서 전문가라고 감히.
0: 좀 다르게 보입니다.
2: 아, 네.
0: 정말 전문가답습니다. 네. 8344님은 또 저는 57세 남성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들어놓은 한 뿅 생명. 아, 이건 저도 알 것 같네요. 네, 100세 연금보험 적립형 10년 보증형이 월납 20만 원씩 10년 납부를 했는데 근데 이 보험이 대체 뭔가 해서요. 지인이 당시에 들어라 해서 들은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그냥 들으나 해서 들었는데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이제 그때는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0: 네.
1: 말씀하신 상품은 네. 보험료를 납입 하고 적립해 두었다가 정해진 나이부터 연금으로 받는 연금보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0: 연금보험.
1: 네, 10년 보증형이라는 거는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10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은 남은 기간의 연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고요. 이미 10년 납입을 끝내셨다면 해지부터 하기보다는 현재 적립금이나 연금 개시 나이, 예상 연금액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분명 들긴 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잘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이 우리 문자 샵 0951, 50원이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또 상품에 대한 설명도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2537님도 또 민원 넣어주셨는데요. 저는 작년 말에 이거 요즘 유행하죠. 네. 호기심으로 마운자로 한 달치 처방받아 사용했고 이후에는 더 맞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방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이 사실은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요즘에 마운자로 이거 맞는 분들 많으셔서 궁금할 것 같아요.
2: 일단은 처방을 받고 사용을 했든 안 했든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0: 그렇죠.
2: 예, 일단은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0: 네.
2: 이 처방받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2: 단순 다이어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뇨였을 수도 있고 이게 당뇨 치료제니까 그 원인이 일단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났다면 따로 네. 고지를 안 해도 된다. 일단은 30일 이상의 투약 그 30일 분량일 거예요. 한 달치니까. 네. 네, 30일 이상의 투약이나 뭐 약 복용했다 하면은 일단은 고지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고지를 하시는 게 좋고 뭐 고지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이제 조금의 할증에 붙은 간편 보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보험은 고지 안 하는 것보다 고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거에 대해서 상품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웬만한 건 다 고지를 하는 걸 추천한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요즘 워낙 이런 약이 유행이니까 이게 또 부작용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좀 이렇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2: 부작용은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0: 맞으셨어요?
2: 네, 맞았는데 저는 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하고 이 네. 뭐 생업을 포기할 것인가 다이어트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까지 네. 갔기 때문에 생업은 지켜야 될 때.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할 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없고요. 일단은 뭐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가고 어떤 치료가 일어났다면 본인이 이제 가진 실손에 대해서 실손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0: 그렇군요. 아니, 저 지인분도 이거 맞다가 네. 뭐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2: 그런 경우
0: 병원 신세를 네, 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좀 어쨌든 이런 거는 다 좀 잘 알아보고 건강에 맞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 짚어주신다면요.
1: 네. 보험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오늘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연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상품을 나한테 맞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윤하의 오르트 구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아나운서 김상아였습니다.

0: K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아무래도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평소 월요일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서울 시내 도로 중에 행사로 차단돼 있던 봉은사로 통제도 예정보다 일찍 풀리면서 서울 시내 도로에는 일부 정체만 이어지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길이도 오후 3시대 이후 계속해서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가는데 진천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 지금은 인근 조름 쉼터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월계일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있던 사고 처리 조금 전 끝났는데요. 창동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그 여파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 습도는 4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개천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시내 도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부쩍 좋아지면서 지금은 일부 정체만 남아있고요. 고속도로에는 아직 길게 밀리는 곳도 있지만 계속해서 정체 길이는 줄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설악부터 화도 분기점까지 또 남양주요금소부터 강일까지 총 17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부터 여주 휴게소 와 양지부터 용인휴게소까지 총 8km 정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14km 정도 아직은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4도, 습도는 4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2588, 2588.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아침에 기온이 낮아서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주요 고속도로에는 아직 길게 밀리는 곳도 있지만 정체는 곧 풀릴 걸로 보입니다. 또 서울 시내 도로는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밀릴 뿐 대부분 한산한데요. 밤길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라고 있어서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 이후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서행 정도로 통과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안양 쪽으로 금천교 진출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

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0: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0: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0: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지.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더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를 들으셨습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방송시설 및 장비 점검을 위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HLST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저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고요.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도로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한 일교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글날 연휴부터는 그래도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 그리고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또 월릉교부터 윤비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너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또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했고요. 강원 태백과 평창에는 지난해보다 3주나 이르게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 많습니다. 서울 방면으로 천안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여파로 뒤로 3km 구간 정체인데다가 조금 더 와서 기흥 부근에도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주변 행량도 많기 때문에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5km 구간 정체고요. 조금 더 와서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도 사고 있습니다. 두 개 차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많이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월계일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월릉교에서 윤비교 사이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뒤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한남동 주변까지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부터 동호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에서 탄천 1교 사이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반포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사고 있어서 뒤로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